0: Tiyan chik da nima riri rin da rulun dhin chuk jachim tang dhida tangi nga tsi lensin di nga dhimdil nyer tukpa gusha nuga dhimdil kukur kar jinhi tang kabda kangmung zgi ngang chinambi nyanam tuk tunggu nash dhina terang zun son jina ra ngarab zin da nga tsi na o da jiga ulangkur nda ka shivshir ka gorm tang shivshir ka aramba shivshir yi kodri tondag kandag zgi bjil go ga ulangkur shivshir ka dhinda chimu zgi losul kandari ulangkur shivshir nda layang arg ulangkur ka karge Дыхтыг маанюхта, чайчунхтаара, арыг гангангз гуг. Вот, тиш гуара яң, гэчи нямгэ, жилюнз гэчуэ.
1: Чи дэрэн ян тэгна, дан ди ланкур шибширг гуэрни, да чэзг ши шибшир ягу га, да шибширг гуэрни нямжуг ягу сара, дону ягу са гангтэг унэн, ди гуэрни чиндор, дизг шала. Ди анчэг, да нитон нярни лу, dawa chiwi tsichigni nian zon te ta lakhtar shiyo nuga shibshirka namba sarwa amyang na jiglam sarwa di kontuk langkur kantagay nina di kurka yang tono ye go saka gani na di kurni asindor tizig ngochwe juya la tana da jartang achu ta langkur ndazig shabshir ye go di taso kirka soni shibshirka yuetang zina chukha yang na shibshir ye ju di kurni nyamchuk ye go sa tango mo ta kangra zina ta achu langkur chima chung simrik gāngi nā, tā chārtā lās guāi nā rā jīk chōngzhā. Shibshir ndā kārkā sōngi, huay zhīg nā, tā chū nī tōng nyārzi lū dāwa, tā zhīw nāng gā shibshir yā gu nūndu mō yīn jī nā, chū sōngi, dī ngāng gā dāwa sīm gā nāngzir kā kārkā shibshir yā nā chūg nā rā. Tā huay zhīg nā, nī tōng nyārzi lū gā dāwa sīm bā tāng dāwa nī wā dāwa jīg wā tā wū. O kirka ngang dawa simga nangzir ka shibshirya na chukni mitsil ta huay zhigna loo zhigma ga shibshirya juu tara ta tatang dawa niga ngana nartang nara loo zhigma ga shibshirya juu di tsutan jirwa wu namara jirwa wu namara ngari yang yang nito nyar nga loo ga dawa zhiwaya nita mora ti tabka chukni maaz ka shibshirya juu ni kurni ta chizigra zidang na ranga langkur shibshirya juu ta dawa te gige den jing nanda mo kurzi guka ta dawa te gige ne yang ti nima karma te gingdi nita mora nima karma te gige yang chik ti nima te shibshirya ma tabje yang na chik chizgu nar jirshin gangmangz ganga yang di tso daan juun chi namoosh. Di tso daa song taso chigne chu daa chizgu nara nirmjir ka kirka chumga chepa wun nara daa chu langkur chi maa chungsam ganga na shibshir ka di tso daa song na nirmjir dihinjig chumga daa kirka chumche gurmo ni jakar maa chiga chepa jig jiyo ni namoosh. Daa chumche gala kaga daa chizgu nara tamoozig rizhara yang shibshir meri na chu langkur nda lam tukhan juu godi taso karte nirmjir donjin laa sukwa shiong song naa zaguga. O daa chu ranga niyo nuga nyengu qara yang chik jintsab mulchuji waya ndamu yu nara nda yang achu shibshirka di tsuda song naga chizgu nara nyen kazi na chukka yang na di guni do nang ya guni kur chikish di hanchiga yang chizar tangna shibshir nda da song yun huay zhig na ranga lang kurnda nye zhenbazga yar tangji nanja yang na dunjin tsab chen shong tangna nanja ndamu ga ni tsarka wukne oda achu lang kurnda shibshir maaya ni lam tukha song nuga chone da dunjin tsab chen huay zhig na nye cilin dewa tang yang na mami chun tsab chen shong song ni ndamu ga dunjin yu tangna chizgu Та ранга ди хуэ карты дончин дин чоны ранга нген каргуна дому янтагна та ачу сонгэнэ о нген каргуды тасо не чэмэн гару ни мацэн не чэмгэ карка сонгэнэ чэмтэгчэ жуу лака нира ян о та ланкур шипшир маэ нунда ян чиг чизгунэр чэмтэгчэ жуу жимуга жуг жуу чарчин чигра ди табка ачу сонгэнэ ланкур шипшир ээ жунда ян чиг маннига карка шипшир ка ди цутэ матэг нарара ди нганга дава сэмга нанга та ранга сонгэнэ чанжиг елэнэ шипшир ээ жуу мартуквэ о та карка ян чиг манни ди цунда о даган чиг манни ну ачанг гарчин зигра тага ти ханчега чуланкур шипширн ди лака гада джиглам сарванда таузге цонде сона ни тон яр ни лу дава чиви чичкани мани зон те лактар янра та лактар яне на таун ин роян ди кунни шигме ни джоан джого ни курзги ука ранга ланкур та чизгунра джиглам сарванди контук сона ну ямин чалам ге шипшире тамын тамы ге кунни ян джоа маңаз ука та ни кун ге ше ку нугу ни тон яр ни лу га дава чиви чичкани ма лактар яу нугу джиглам сарва ndi kur zina chukuyana, ndi khonsu toku nuga langkur ta rikang chenpo ra zina ta achu rang garka langkur ta ndiktaq gatang gaga menga ta nyan chukche ga njarchil langkur chenpo riktara ta martukwe zhenba ga ngisuk chenja lasukwa di nga matsaka taga ta rang chizar tangna nyan chukche la rang garka langkur ndiktaq gatang gaga menga langkur ta yani matsil ta achu rang chartayana ra ta chizagrita tangna kirka shibshirka nabata 다통 그 랑쿠르 그 지금 그 십시르 그 남바서 만들어 네가 직바 직 총질 적을 거 다때인데 다소 이 공부시고 누구 랑쿠르 거르크 랑쿠르 들아 되게 철다 그 십시르 남반다 네가 지금 살아가 그 넘든다 또나 지금 살아가 그 넘든 최적시 지적 적을 거 되더나 다 아주 랑 그 거르크 랑쿠르 이 공부시고 누구 랑쿠르 근데 전부 로치 그 낭즈르 그 랑쿠르 그 연당나 그렇게 소연에 십시르 그 테니 다 지금 자라 마튼이 근에 따오지게 춘소나 로 오다 니와 땅로 조아니가 아 지속군으로다 자름 거십시래 좀 아르뜩이 아젠바 오다 로 트콰로 제팔로 조아 참아오다 그렇게 소연에 주 안디 다 주십시 사특 거십시래 군이 도모 디엔체가 로치가 옐론 소노 아다 로치가 십시 땅직 디마절로 조가게 옐론 소노 따오지게 춘소나 아다 로치가 촌이 십시탄 니리에 군이도 모라 원정 다 통거 지금 살아왔다 점오즈 그랬다마다 다 통거 지금 살아왔다 다오즈게 촌이 소나 다 주로 지금 능즈르크 랑쿠르 요텔 보즈고가 오 그렇게 소연에 니 자름 그 십시레 주고 나반다 통직 그 지만 통속 지만 통노 강라디나 다 로 니와 땅 로 즈와 디헨체 그 로 제파라 자름 그 십시레 탑게 오 그렇게 소네 아 자름 그 십시 탑에 주군디 아 그렇게 시즈군 가창난로 지만 통속 다 로 지금 능즈르크 랑쿠르 요텔 보다 통니 마르도 그 십시 사츠게 소네 십시레 머고 다 강라디나 주 아 로 직과라 로 조아니가 말도고 십시르 사츠게 럼바신니니 말도고 십시르 머고고 더 니 자름니 십시르 고스고노 다주 카프르카는 건 점저도 좀 증니 증니 숨가 말락가라가 십시르 탐느라 증니 아 디한체가 니네 다주 점저니 도르카는 나랑 쿠르도 점르카스고노 디노소에네 아 다른 거 로출 호이라 답탕록 천니가 천니 오소나 댓글 그 십시르에 타와 따따오즈게 춘소나 오 참아오다 르메너 가르마강라 머고니 도모라 아 도모라 다 저던가 중에 공기시고 누구랑 그 가르칼랑 고르쳔보 저틀랑 고르쳔보 득득 그라그메랑 고르 요츠보다 로치가 나즈린다나 로 니근 촌에 십시탄 크르 예군으라 온정 십시르가 남바근 촌에 당게 다스 마신노 로 니와 땅 로 저와 로 제팔아스과 자름 그 십시레주 르메 그 십시레주 들어 다 랑가름바즈 진니 십시 사츠니 십시레군노 로 직과라 로 조아니가 말도 꽤 매끈데 참하고 이런 좀 들었다 지금 서로하게 논든데 디 한체가 로 찍어 연스가 당에 공부시 고누구랑 그런데 전부 로 찍어 연 다 주도 로 조아가 연나라 죽로 니흐노 나라 죽 참하고도 치즈 그러지도나 로 찍은 촌에 십시 당지게 좀 말도 꽤 응거 지금 서 지금 녀와 다 로 조아가 연가 롱커 전부 로 찍는 거 십시 당니에 주고 지금 또 매니 당지고가 매니 당지고가 다 주도 로 조아로나 녀흐로나 섬질로나 다 로 찍게 십시 당직 말도 꽤 예머고는데 지금 서와가 넘도인다 디 한체가 지저당 땅에 공고시 고누고 철다가 지금 나라라 당마다우지게 촌에 소나 지지그래도 당나 로 찍과가 옛노누누고 싫 철다 참아오다 로리에 탕크르 십시래 군을 언정 다 탕그 니 공거 랑쿠르크 지금 서와한다 당 니가 떠니데리 랑쿠르크 십시르크 나바라 니가 직바직 총지르고 다 로 찍은 낭즈르크 철다 요츠보다 다 지지그래도 당나 로 니와 땅 로 저와 로 제팔아스파 자름 그 십시르에 탑까 디헨체가 그렇게 십시르 그 남바게 되니 나라 로 찍은 낭즈 그 찾다 요체보 로 니근 촌에 십시르 탕치게 주더라 디낭 그 십시르 사츠 그 십시르에 고노 다 로 직과라 로 조아니가 말도 꽤 매겠다 공글랑 쿠르크 십시르니가 남바 안아바나라 로 찍은 연그 찾다 요체보 로 찍은 탕치 십시르에 주더라 아 인더다우즈게 촌에 소나 아추 다 통그 드글럼 사와가는 거 십시르 그 남바더라 디헨체가 치즈그래도 당나 당이 공기시고 누가 십시르크 남바 사라와 아미안디 지금 사라완디 콘스 모토그는 안자야나 체즈군을 아니 고르컴다 르그마 탐니 안도 모그릭 차리오 그 지기 체즈그라도 당나 아추 랑가 가르클랑 쿠리엔 조야 체즈군을 랑 쿠르크 안득덕 그거 당 그거 멩글랑 쿠르크 나나요 제르크 그 크르카소니 멘포 차지 다 준 로출 호이클랑 라카나 다 얘긴 더슨 보티 정도 전부 랑 쿠르크 공그 지글람 지나 조야나 공그 자름 그 십시레 주란데 모 디티스 마츠카 디 한체 거릭 니와 모이 당나 다 회직나 아추 랑글랑 쿠르크 시엠란다 양나 시그 남바난다 어떠 지르조에 당노 오야 랑가 소에네 양랑 쿠르크 독저 당지는 양나 랑 쿠르크 젠바가 지 저당에네 지저 당나 단 점저크 오 징거데 톡소노 점보 오 징거 강르지나 시엽 남바트 랑가 섬제데리 저조 시타니 마슬 오 어춘 점저 상소에네 아다 동굴 마에 누구르 점보 오 동굴 마에네 징거 그 쳇바 접당노 점보트 요츠보트 저당나다 공거 추탈랑 쿠르 남가 로에니 참마라 랑 쿠르테 다로 소마니네 인 참마라 다 지저 당나 오 공거 지금 살아 자름 그 십시래 주라다가 아디 코르타 그 가르가 못 합까지 아랑 못 잡고 제 인증만 이거 노래 소원에 십시 사측에 십시 레군이도 모른다 이렇게 니와 모르 이렇게 선방무 강르다다 점점 돈진 잡채 쇼당에 랑쿠르크 시나바레 시트 같은 저 손을 잡고 오야 돈진 잡채 쇼당도 잡고 그때 영 어 저지그래도 당나 아 공가 아 자름 그 십시 자양나 십시 그림 사람한테 아 고르금난 노래 못 잡건데 공긴 이제 누구 이렇게 됐음 보 너무 스누 마르트 그래다 이렇게 잡아 요철 보다 공가 주셔 거 누구 추 랑쿠르트 아 공가 랑쿠르크인데 잡고 연당나 아 다 지저당 십시 그 고르니 지금 사와고 군이 십시리했던 더모즈그라 아 더모즈그라 디답가 다 다탕가 주 십시르크 고르네 더모즈그 참적 주야라 아 정마오 과든지
0: 리냐 크나바드나 군이 나랑 쿠르 십시르크 나바탕 아람반 디코라기 지질음즈감 도르디즈긴 나른다르카 영 샤둔 영나 안다르카 체나바가 냔무 딱당도니나 자치 칼와등 자치 람조 소소그 돈등 더등 더따워 영등 쩨르케 냐니오나다 세마란 즈노 데너 세만즈나 고너리 갈치나랑 무진 레다등다 아나 추부 렌츠능 니라 힙샤 냥디 냥치든 디파 돈등 담바 아 카흐살싱 아 낭둔 닝오이보 반더카영 지난베 냐눔더더노 도모즈그레드나 와르쿰드니 아 데랑글렌슨 디나나치 아 솔무스 와친나 남시 토 시컨게르드노가 남시 원단디 냠게 질린즈그주에 몽크나 데랑 하투니 데랑 제티바르 데랑린 솔무스 샹친금 소흐르크 사챠망치아즈그등 소누브크 사챠망치아즈 소로그 사챠망치아즈등 소싱그 사챠망치아즈 위슈등 골로크 사클캉망즈가영 차르섬섬등아나 남거럽 죽은드무가 남신 혼다고 상친은 그저 사셔서 안다거나 신문가당 남 통화당 하나 소흐르크 아다 사클킹 몽즈가인 아도르궁궁무 남바브죽은다 무가 남신 메슬로크 자양 팀친 공호신 헤르강차 돌라 다브젤라스 사클킹 몽즈가인 도르궁궁무 바른데 처럼 정슨 바브죽은다 무가 니슬리오크 디안치가다 주 소로그 사챠 몽차즈 소업생등 유슈은 고록고 샹슈고 사클강몽즈등 후주등 세코 하난가 사클강몽즈가양 차라 삼슨 밥주고 너무가 남신 혼다오까 아 대랑 슬렁 좀 칠다온 손지나양 가 남무란다 이그니 가 남 텅더니 너무리 대한체가 주불렌슨 디능아 담 도르디기 가니 람그니 슨데 기타 주 람그니 스클라 칸니 젤음트카 그 피안통 슬렁 거 워크 람둠 소소 덴저그 젤음트카 그 슬렁등 르퉁르쿠 르그무 워크 카슈크 람드 리고크 드비네나 답지니게 세슴치 소크치그리 젤음트카 그 찹자당 르그무 워크 람둠 소소 덴저그 젤음트카 그 공호동 치친 삼카 차카 그 워크 람둠 소소 덴저그 젤음트카 그 차카당 나코르무 워크 람둠 덴저그 Yalim tigdik chik chik salang tang taa tanga warka lamdum so so denjigri Yalim tigdik chik chik kutu tang taa tanga warka lamdum danayang Da jiga nam shirindaga ganga lama nopa jongzum ziyo sao ku Chaga chani denjigri Yalim tigdik chik chik chanyan tang wanchanga warka lamdum so so yanayang Denjigri Yajayang Yalim tigdik chik chik piyan tang adega warka lamdum so so denjigri Yalim tigdik chik chik yarka tang tongringa warka lamdum danayam ligo sao ku Dab jiga niga se jongar ku mandrib ku Yalim tigdik chik chik serlonga warka lamdum so so denjigri Yalim tigdik chik niga Tobadang soja bogo warka lamdum so so denjigri Yalim tigdik chik niga salang tang khatinga warka lamdum so so denjigri Diyanchik Yalim tigdik chik niga namsoga warka lamdum denjigri Yalim tigdik chik niga Ichu namso chongda tang chaka warka lamdum denjigri Yalim tigdik chik niga Deninkatang

0: 만들 작심 김종콩나 채소금 종콩 등 통독금 종콩 어디 시킬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치냔데 흥심 종콩 송주 등 즉진질
1: 다는 비진지 디스로 제그니인
2: Kormun orkul alon tinge di tog sarngir.
3: Nyankana ba chetsu de muina de rang chas tege da gwe tsien a tang wo tsige da dem be tsien yeb je ja tsige da dem be tsien yeb je yin la za pe ba de shuni tang di tog sarngir len tsana nyam bur gap sa she.

아마르 크른 조르즈 파일라 잡다 쩌르와당 스카와 쳇쳇 땅떨릉위 호숑거 제름띠 콩라 아게츠치 츠화르 츠르 히스지그니 마츠그 아릉자 피비고니 삼루스동 츠링 곰스지 스텔로 시기제 든체 똥알로레 잔팅이거 토름 호트르 치그초징 시기질라 든체 똥질로레 토브타 흉제 응 아니바게 점지릉다당이 토브터신 송즈 로테르 공기 예루로타 제물을 지토징 알레 조신 토블릉데 시글름 조신제 챤리라 난등거 고니 토브숑시데 한신 소스르 아정지 플타 신발릉 스텔로 시기제 자치 자치글로레 특히 진득 청크르 심지기비 타신 셰츠므지다 당이 안기식을 함니 데릉릉릉비 공나 셴듬 포마 흉리 함니 란트퍼숑비 머 아니제능게 시그리 잔튼이 호텔 신시시르 어젠능 들로바당 데니송 공기 찬르라다니 데크라 샴드그시비 람크르시 콩 청스중기 포투트 스치스 초트고라 합등가 바당 셀로 시기제 자치 잔이로라 응땅비 가이르시 쩨므딜릉이다당이 포터신송즈 시기제 자치 잡질브르 중고 시글름 공스 텐친더 즈흥 콩글 호트고 콩슨 무이 이슈시바질리다당이 로지므르 잔튼유 공스 데가가 어조튼 찬고브르 아브단시낭즈 당군이 텐칭와르가 시글름는 콩 스크니스 즉춘 초식비 시글름 당부 인생 공기 시글름 즉춘제 고름 흉스 스타클등 니와 라흑던디 딘 통이능 시글름 즉춘제 리가 라부치디 흉스 드바리 셀로 시기질라 그틀로레 시글름 지지 신영 등 지린와르가 시글름 즉춘 창글시흥 노흐 송월제크 초치위젠지 삼바 펜버 영어 스카크 챔버 차당스 아메리카 등 자튼 장문 소제 조신 창굴 바싱니 초타시징 런드 마숑트 지기터 가인지 치 조신 창굴비 잔튼 유자데 초타시데 지바레레 공기 십실 등 뜨실 자는 시데 어그는 감 상탑절리다 등이 그지름비 스카늘 사티 삼비 아몽 땅머 마슬 티터 시글름 즉신제 리시 용스트 바디 쿵거 제카디 시르티제 조스틴 찬굿 바드 할리 사지흥 중국은 쿵스타비 플트숑비 조스틴 바시기 바나 콜로이린 디버치르 셀로 시기질러 급체 고브실로레 잔틴유 아인치 알리 조튼 창구 총머 담튼 숑흥 콩나 중국의 총머 땅보리 셀로 시크통 급자 튼알리 다치니비 치 제니닌 진정 시글름 질리지 아니슨 고 삼흥 셀로 시크통 급자 튼알로니 셀로 시크통 급자 트글로가라 잔틴유가 스카와 쳇쳇 쳇다사킨 르츠젠 그고 그레리 가시 다슬 중기 시글름 로지스팅 중국비 진굴 등 즉신시비 치클 치비 시글름데 진정 시글름 세바 아니스 릉드브숑 진정 시글름제 조스틴 릉드브숑 아다가 진팅이가 찬 잠응라 잡르마슬 중국의 조스틴 릉슬라 제시팅 고니 마만바토 데나 중기 시글름 즉신 로지가 땅가 오통 바르위 디스크브힘비 스캅테르 므남치 진정 시글름나 시그르릉 오땅 총링 쟈뇽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喂，
1: 喂，
0: 哦，今儿个你敲的木？
1: 对吗？
0: 这大卡层的人从过咱们中的，适当刚子刚从的选择了，今儿那里个经历了，看这个是干工的，是干不是个？也那样个去投人家去来听个，另外是另个主任的，等下那个点个人工个提存的不咋？啊，等你考不到一个高分的，是弄过真去？
1: 呀呀。
0: 这个那大，等个去。嗯，对，济南从农村农村去，跟咱们从的学习呢，四川乡亲的这个就用，乡亲啊，你个学生里的，等到他们这几年困难吧，就跟那个我住这个呢。
1: 呀呀，
0: 嗯嗯。
1: 等等等，他们从这个农村他东林村，我比你看他们，
0: 那是。
1: 反正钱俺都没够开始挣了，这个俺济南，人家我说的是个，但是看深圳的是整个街上以外的我说的，我是看。
0: 哦呀喂！
1: 等你俺济南他们的那几点子，俺四川。내가 그 통치도 거의 공당 난그 치시절던 거 거의 길겐지야. 근데 내가 거의 길겐 장장 있는 데다 돈이 흩어진 데는 것도 그.
0: 그래야.
1: 지난이다 돈이 흩어진 데는 내가 전등한 전년이 뜸으로 길겐지야. 내가 다시긴 더니 니 아마운데 나 나랑 게 아마지야. 지모가 이니요 나랑 게 그래 지모니가 뉴스통에 있는 데라 다 캐티나 뉴스 데라 로 합치를 직심다는 것도 그때 지모 채우다 톱신동 그 요청하고 통정동 그 요청을 했더니 당아 아직은 파마진다 독화진아요 좀 도스노자다라 하랑 키가 잘 조금 뭐 감튼 젠튼가 그 냠부터 하랑 그 누축거 롱독망 축고 다다 손노다라 아 대통령 상전 초팅 그 거르다 그 거르다 참상 도스노다 너무 그 거니랑 그 누축거샤 접거니다 독화 총총는 그아다 초마진
0: 아제
1: 나선게 옥촌데 나는 내가 가슴 그 택은 옥초이
0: 오야오야 제제 과정 치간다 나다니니 갑당이 선고 좀 주의 다다르고 주 샤이즈 근 살롱 저름디 촌이

0: 다 섭수고 고르기 침 목숨리 흡르 주 침층극 섭수운데 개침바 갈침부 인칠 다 망다 쉐기 오늘등이 겨근즈가 앞시라 성지가 카레다 망아실 머고고 양 띠능네 므슬즈 아마가 섭수운데 지스친 바 차프르 위크르게 레니 리르팅 디라카니 양지 샤이타 조버지타 조시기 와츠 사무즈 조코시코 키티도나 다 다르크 아마타근 간크르 다니 우즈치 차니 샤리 소나 치르나 치그웨므 남게 시카지 다케시 모지 동그락송 요크 다니 치츠부지 시진 페난 손의 시진나라 웨므네 다르니 우화인 동산비 화인 우트크니 바동 치츠 페이지 담된 치크니 크츠오인 인스 가테 웨므 메나 미르미 바동 치츠 정 옌무스 시코노근데 웨므 우치 담 통친 작직친 치치르나 오노무 치크 데브진 그그나초 간크랭 치부즈고크티다나 타초 회얼군도 쉐피르기와라 카친랑진다조라 다크 몬토샤키 요너다 아르그리 차프메라 로간준메라 타차서 호모메라 타 로고그즈달이 우추치마 용도 회얼가 코노고 믹스케 데르크브즈리 이나티낭네 우추 차프르그잉 웨멘드그 시랑 쿠레랑 그 침승그 코리근다난도 무그 니와 치부즈고 통게 요너거트나 니퍼트치 회차르고 주거 김코 차프르와 치스기 요케 양간가 띵이트니 캅다스이나
1: 야야 그래디 갖다다 주셔고노 그럼 거기 판들한테 주셔고노 저는 아차 그럼 그거는도 저거는 그냥 영상 예시 인직팀은 통은 그 회로이나 나도 랑측 그삼 녹동하다 그 인문가는 일극사로 시탑나 아니 그럼 거 괜찮시 뭐게나 그 다시 좀 뭐치가 다 랑덕 나온 데도 제 책동노 그 낭심 판심 제 책동이 맞지 студентэнгэрнэстани хэрмэгинэ мала ичэфэтэмнэтани мэгжэнэ сэнчукшэщипа жанэлэх читэмшэщипа матапи рэнгмэрэк рэгнишонтондан гэнзэтэба тэгэдахэ жэнэфэтэ мэгэзэглогнэтинани да хэтэпкэнэнгэ мэрнэ мэгэзэкэ мэтсэнтонёй гэмтэнгэ дагашэ жэнтэгэ дэнгэрэзгэн чаджэмо дэнгэрэкэндани чэзгэн чиуэ пэпэдэ
2: Намгин жимониге рексайна чопхичарлук куютуг токоттанга чигапшигдону хичэ ньодери намгин кынасорун сача каза тондыжрын хэмдэ каназон хичэри ньюйон дэрэ тартэ нарынгэ чэмэндэ динэ

하다 그 위치 전인 총회 상친 용거 로크줄은 텐줄 리동거 지금도 속은다 설렁던 초파등 초토니 시초 수제 시진핑거 인름 쟁거군이 카르납질 냠디 예급부 접아등 카스 로크줄 등 아니 특이 단기 그 로크줄 리동 사플 동의 고르컨 접든 가 친거 공든 로종 등 럭터 제바 아제용 카르납질 냠디 리동 속은다 등 아제용 사쿠 냠디 로크줄 리동 속은디 공든 촌용니 돈출 시대 점지 라저듬 등 냠용 지리 링근 고드 지시니 상친 용거 로크줄은 텐줄 리동 빈드가 판치라 근들던데 상친용과 함지르던 저쪽 비튼 도인 폐지던 종습이 촌용이 다플 용으로 그 전부자 상친 등의 수제 상친 망친의 연례용 한컨의 주인 우효준 총들의 시기니 땀자바던 상친 등의 수제 주원바 성장 노동촌의 총들은 권진시 Tianjin gan Nanjin zhongqirjie kaste rukjie xiawei selong li dun canchong Tianjin zong dang ma shi de zong chuo ne ke le chuo sheng ke jie jian de yong gan ke le lun tin ji zam lu ji li ji dam xie

0: 那各位记者您从详情是这个党组书记主持人广播者还有个文字系的详情是这党组个金正济促等三这大瓦阳等这个把等乐得写笔录中录是这动从的组
1: 这两个年看来的第三件事情从连城的总这个八年向财政等总这个人可是我所能财政等花不定将从目前的大事给我都是这财政这就大事给我我这个财政等所能人前参观价格艰难比天冷的准备大的目的这个人心里也比也是有这些卡在努力的也比也是有这些谢那牛子们的在这的财政是的谢啥出了人那苦巴比
2: 세일하마요나일라키라아제노르롱슈츠는종종사마치흑세마흑동주안충네스지리겐나치지네모사겐
1: 年轻人把切磋的磨切磋的的从文章中年轻坑我给了龙城个成军当决定年轻人三不得搞这些我同的年轻人农村把当做这个把当成从某人呢同的年轻人呢参把穷我你一个月了参把当部就会也习当参把你把将这么龙这一呢学历而求同的年轻人参把当部就会也习个参比能啊啤酒一了
3: 就会起码从什么呢成千才等安排呀就会也是不是而且当地就会也是个产品呢啊我去错了我这个人用口平海中我们成坑个成婚的肉吧才让多接了个单程哎 三年门出个我们东南个国个那东个学呢就会个整啊卡达里就业了 레게랑 추대모 있나?
4: 어, 대모 좀 대모. 돈도가 대모 있나?
3: 대모인. 레디나 겐나가 토물 산이 멍축거 응아 돈랑거 걸거 내 돈거 거니 주흥가 정에 이슈레이나.
4: 오 야야야 대대. 다 저던 거 주다. 아, 뭐추 산이 땅 뭐추 소도 산이 된 돈이잖아. 아, 멍축거 거. 응아 돈된 거 조신도 돈도 인데나. 그다 가스톤 때랑인데. 하죠 마노 그거는 진짜 미스터리 아 때도나 때라요 아추가 렌텐더 고득따라요 아추인데 아 너 돈된 것인데 아 조회가 걸고 예수 이다리 마라카다 그건 돌디스이 때도나니 조회 담아 추기 사는데 지금 니스 쇼는 오는 조회가 걸고요 그래서 돈 놓쳤으니까 문칠 담아

Tsangwaa ka nina ka tibu dhukhu di la Jombar shepi nina ka chachin di dhukhu di nina ka yung chiga Tsangni zik tonggu nung Dhamu zik la kanda nina ka Harki maa tsangwaa tk zi Kutum di tang tambi chanshi Khorjo la uang kiwa ka Jisil kando khorji jan kam tang Kukshi chong na xiobi Harki mlingyang zi Dina lang chi khtobji Nyam ching kun Harji zhoni lang choro Ngombar joro shiwa taba am tk zi Yada jistil kanzi, yada dhukhundi jistil kanzi tatakbo, horchi jankimzi, da di sukhu, di sukhu, sukhu jankimzi, horu horchi gundi nirazuko sukhu gu, sukhu jankimla. Kikshi chongzi di kwa nirazuko, jekir gu yu shi tukhwaz kimmangi gu ga, kikshi chong dhukhundina, da dhudin shiwu yunga, shiopi yutu chiru yi nirazuko, donju ma, rikisi shiwa nirazuko, manala, Dina nina zikwa langtsu gu tupke ku aranga chigi yinni shiwi nina zikwa nyamba chingwa di tamche po Rishchi zhwani langtsu rungwa mbar jorotka ziyoke Ta rishchi zhwani sukundu khundi shungu dina arachi zu ziyoke la Ta di tahmanga laka nina zikwa azanzi chimbukhi Lalaga nina zikwa arachi tiki zina nina zikwa ebka zina Arachi sukundu gu jimtsan chi zina Vamil nina zikwa chukla nina zikwa jerni yin tiki ziyoke Yaa, taa lalaga nina zikuwa ndi arashchiz na raagayzi, taa arashchiz na yaa Andi taa arashchiz yonis tawazi yina aradag nina zikuwa tuku Tumuwa nina zikuwa chika kuguni Timuziri taa la, taa kantarchang nina zikuwa ndi gina nini Garangi nina zikuwa kuwaad khuwati chika chimuziga Lenguga, di tsangmaga nina zikuwa chika shuwa, pazi tunga ato tunga Taa yinjua kuga kungmaga nina zikuwa dungu tawazi yinguga Kuga songtanga kungna shia kuno Thiye rikini nina zikuwa shiya yaa maari Tisaga rikini shiwa yung maritala di la tsangwa ga chiga katur zula nina zika chiga khushombar shekka shekka nina zika nyatang dhamba dhamu tabazga nina zika njokkuk ya langchi di shumun dhukundana langchi khutubchi nyamchang kun arshi khushoni langchuru ngambar jorwaat kizna la ta gangzga njokkun dhukundi tsangwa ga nina zika shia pausa tunga tunga di ta kanshi la ngunga nina zika di khurjo kila kana Arachi yizu zhiru kuk. Yangna, gangshuk zini yudu manchung xing. Chunzang aludina jayi arig mniyang. Jawul hkelnye maala tukumalipi, jikhtan mkchiga chitibu luzawa siwaatabu uzi. Ya, tan zindana gangshuk zini yudu nirazuko manchung asu kuno, andi gangshuk zina kharshuk kuno. Kharshuk jaga yundu khundana nirazuko jiwaayang mayin baati. Chalantzang aludina jayi nina zikuwa arig mayang sikuno nina zikuwa jakirchi nina zikuwa arigili shiwayang nina zikuwa mna la taa gangtang danba tigzina jatang ulchi hkilani la nina zikuwa amaru shayba la tukwa maipi njiktan jay mkshig tigzira njiktan jay mkshig sikuno khundi njiktan mkshig sikuno la luzaga mangri taa kuwa nina zikuwa khshaling guni takhani ziri kan njiktan mkshig sikuno kan taa ya chitub luzawa zile luzawa ndid khuwa nina zikuwa kolok Tandi nina zikuwa arig maantsang waari arig kalaakana Aghanshuk nina zikuwa jay Andi maha tzini yu Ondini nina zikuwa shiini maare zindir Ta jashuk nina zikuwa janong shiini maare Chinzang lootang dayanbi nina zikuwa jay kirchi yunis chiwaayang maare O tiginata nina zikuwa ndi Jala ola nigi nina zikuwa kargila chika Tukwa maa nudu khundi Lootsaa swiree tig zinata nina zikuwa chitib lootsaa waare tig zili Ujokunung di tawa zita arig maantsang waa zindir Chachi gangtang nina zikuwa dayan gu tig zina Jali chapaktang dayanbaayna Andi Hkelenye mawaala tukhaa yaa baandu khundi Na kuwa nina zuko chachi janshikun guni jondri Chachi kamuzi tsangwar tungu ka Chapar jwapi janshi nangsi samba Shawa maan tsangwi chapar nina zuko baasi Shawa nga yung maashi varin Jitub shawi chapar jolisi Jopar nopi yung yu tiga shawa nga shi Amis maam shi chan Tien jiyu topi chapar vishin jwa paashi ginti Ta jondu chan yu tiga Shawa nina zuko Gashik chika ngisa maashi nala tiga chika njiwa nina zuko thomnuga chapra zhanzika nina zuko jokuni Tamuzika nina zuko thomguna shawa zika maadrima nala Yaa taa tiyan nina zuko njiwa zika thopi nina zuko chapra zhanzika jokunu Tiyi kutun chi khurjula sawaga nana shachwa Chunir tagana maadi hangzi Suya ayukchang maashwa laazi Mugchang maawara maachewara Adayi rigana nyambar shishi waati Kutun na gunga odongwari triwiya gungi chunir tagna maadi khan. Suya yugu chadi chang shopara maamshi la. Mugchang odongmaga mauru maachirwari.
아자예 그 타뜨는 냠버처와티 냠브르시티 팜브르시소 뜻이래 다 근데 샤만 정말 컨테너리 뜻나 긍거 아진라지나스고 투이 흥기나스고 전이도 호티라지나스고 마디즈 수고 요구스고나냐스고 저지게 말이 저지도 호티양 쇼퍼 마시즈 망고즈 야 먹으라지나스고 근데 안디 혀든 그냐스고 먹도 혼디 마루 만치르즈글라 다 드베지나스고 강식이냐스고 대한 바즈나 아자이 이렇게 다 탁뿐이냐스고 파음송스고 수고는 갔다냐스고 네가 단지 네가 답변이냐스고 자취 까먹으지 시원들 아다운 좀비 하나 암지르체 샤와티 뜨 강야 마음시 좀 아다운 좀버 또 안바다보 오드들다 아 공거지나서 과 샤와 같은 거 마음층 진짜 아다우 탄체 보이나서 건 좀버 샤파 어떤실 데모지 인구거지 고든 데이터 텀비 산시 허줄라 옴 키와게 지비 먹스르 좁비 마따발아 용 좀비 갈압치 마음시킨 파프르마위 담치 진 멤버 드레일라 흥물 트렁키 마르토네지 드질레 다데 콜옥 숑게나즈 콘데 지 먹스르 쪽비나즈 콘 마테바스 군케나 호켄다 하차이나즈 콘 먹스르 그이드네 하차이 먹스르 그이나즈 콘데 지 마테바니 유토 우이나즈 콘 짐치 갈압 그이나즈 콘 스르 마시즈 추 호드즈나즈 콘 담도 코 지그나즈 콘 요 트바시아나즈 콘 마 멤바즈 야, 다 드릴 랑가 마프레 녀즈코가 안데 추르 추하디 랑가 마라 녀즈코 추르 찬준도 콘데 강레즈나 단디 샤와르 뭐 랑가 마프레 녀즈코 토파스 콘데 샤와즈 긴고가 데요 녀즈 콘데 모스 토 데 토브당스 샤프레 데위 샤프레 치즈나 아랑게 녀즈코 아랑심도 코티 랑가 마라 녀즈코 퉁켄 퉁켄다 스위레즈나 다 마르와 지슨 마르와 온디레지 시와타밤 양나 팔송 호군 키와 만든정 철중 호타 딱도 마졸라지 가칠 좀비는 알아 마시브라 나만 얼기송 키와 잠지 키시 왔다 보고 어떻게지 다 고미잖아서 그런데 얼기송 희실 쩨친 샤와 간뜩이나서 그가 마드비정 야 고견이나 키와즈가라 만든즈 호타즈가라 마송즈 아름 그치 얼기니가 슈가 가와즈가라 마쳇즈가라 다 오지 어르기 좀 타닥 보이냐고 그 제진데 냐고 뛰어왔음 그 지 희누도 호디다 제 터피냐고 그 차프레 부탄실다 냐고 나만 어르기 좀 뛰어왔음 지 희스고는 간 보고시 데모즈 그냐 샤만 정이 차프레 줘 봐. 야 차프레 줘 비젠치 능시 지와 어지 마음 정이 차프레 줘 봐. 더 좋잖아 뭐 안치르냐고 단다리 야 어지 차프레 마음 정이 제 터보지 차프레 줘지 다 고마고 저 쇼란이어서 거 받침 단다리 간노나 샤아죠 고근 진노나 지죠고 어제프른도 비 앙이우트라 아지지 차프른 갑식 마음청이 아지지 앙이우 디뜨라 요비 차치 아제나 담버 저 바식인데지 다 고마라니너스 거 아니가 하나만다 딜 고마 키지 성백 디 고툼지 허줄 싸가는 거네 샤죠아 형따 말정 알랑오 말지 땀을 깡통 마브리야 스름근이치 왜만은 좋아 선부 뜨리질 야단 제외지나서 그 챕터 강탁 담 받으나 많은 것 같지 아디 좋아 선부 뜨리 제브르셔 봐 간 호시 아디 강탁 마찬가지나 따등 알랑우 등 아디 형따 등 강탁 라서 화 나봐 니리 시와티 고토나 형따 콜리 홍 말정 알랑우치 홍양 말라 따등 강탁 그 홍양 말버 니리 서름가 아이와 참 니치 할 메인 조악선 보트글이 안남버 제브르처토 드든 조악선 보스고노 달 하튼 얼튼 무스마다 녀스고 조악선 보트스니 오티 리니나스고 안남버 자바지 지미 서름글 안남버 제시치 지 콘트로 조 강양 마 마친 조악선 보 흥물 디 선보 흥 대샤 프르타바타보 오즈레 단 지마트 코치가 서름끄는나 안남버 제시키니나스고 콘트로 양력 없이 다 딱히 공초등 아네 형티 공초등 아노이 공초 공통적인 공초 도초는 아주 말레심 뜰라는 아주 관디 할을 무슨 보고는 아주 쇼글이는 아주 관디 넘버 잡아 너무 또시 감했더니 아주 같은 거는 너무 가니 아주 같은 거디 나도 지만 좀 아이 드웨는 아주 더 봐 근데 흐름끼는 아주 관디 로아슨 볼이 넘버 잡아 그 그건 드웨지 고든 뒤땅 텀비 찬시 허줄라 원케와게
ཁྱི ཡང མ ཁོང ཡང ལག རིས མ ལ ཞིང ཁསར ཞིང ངོ ནོ ཡི ཚོན ཆ མ དེ ཡང རིང གི

0: 지니지 아르는 아다츠치 차심세치 뭔 디고톰지 恒大的战士去卡罗瓦呢正送这种个南卡等个破日去了吧家人的阿拉吃你娘巴等子恒大战士去大的那边这正门娘巴去这一切不能够满城啊地大那恩的这里他公的那个这一切不能够去年巴等 야,팀 메인 디 직튼 함르지 그는 수치는 답 지와타브 암지오 야단 디는니 아다 직튼 말아줘 대직스 야 조진이 그 지금 몰라 저한테라 지금 몰라 저한테 혼 지고 가트 봐 동일 지진이 나도 그건 당냔 봐 뜻들이 다 몰라 저한테 나도 그 링이 있음지 가도 혼디 희체레 오다 지금 나도 그 지치 진동도 혼디 나도 그 냠성즈 야 조용 멜크지 야 고천자 알아 줘가던라 타나는 기 나도 그 지동 나지 나도 그 그일 안 나도 그한테 단 냠총 거지 그일 안 나도 그 아멘 뜻이 오고 다 전실로 잠수 건다니 뭐지고가 이나야 저거 또 그런 식 말하지 수고는 근데 또 그런 식 되니까 냠 또 고연든 한숨 좋아 나와나 또 저거 또 그런 식 쓰는 뭐 지금 저거 말하지 근데 직튼 아무리 지금 되다 지와 고디나라 되어는 직튼 땅 직튼 뒤에 저거 하튼 뭐 나 수고한 저거 도와 그쪽 뒤 탐체 보이나 저거 쓰지 않는 버셔 봐서 고노 너무 전국 지나는 저거가 안디 그거는 그 쓰지 않는 식근이나 듣고 간디 류근 등등 야 조등 귀등 전차라 속한디 탐지뿐이나 듣고 망청하지 말거라 다니나 듣고 직등지 담에 탐지뿐 근데 쓰지 않는 바 돈실은 네 답에 쓰리 양나 예금 토크 여지등 용자를 생각지 집이 최고의 전치 마음지정 여러분 조성 배송 요함든지 어른어른 집이 능나 어지질 등지 왔다고 오지 아, 다 이런 초기에서 그 당 용자를 봐야지. 지금 이제 나도 그 머리가 쭉 탐지 보고 능나다 아저씨 땅땅 봐서 그래 뜨지래. 단 지금 이제 나도 그런데 그거 아저씨 단식 그 이제 나도 그가 어쭈 어즈 그 이제 나도 그런데 이거 초기 이제 나도 그 어즈기도 호텔 안 나도 문상화 아저씨 이제 나도 그런 지월 시작 그 이제 나도 그 가장 큰 안 나도 그가 네 마파 문상화 원 너무 잘했다라다 열 그 쪽파 중도 호텔이 아름다운 이제 나도 그 스치 넘버 셰피 이제 나도 그런데 땅땅 봐.
1: 你怎么不懂事了但你要是说我觉得蛮从我的人你要是个东西的送你能是你要是个把从这儿接近的是吧就从这儿接近我这儿下来吧我觉得你应该是个能不能那么正更容易而住的从去这个你的从这儿就是吧从这儿接近的啊从这儿接近的 어저프른도 비앙이 온 가시가 멍엄 안암증 강릉거군이 어두웠다가 디 아르 총으로 저러 와시글라 총주르 제진시 저 바인지 아 공미 특히 칠 듣고 디 마능나 칠 끈이나 죽은 데트르그 어저룩 야 어저프른도 바스 군도 군저 버도 비앙 요스 구치 갑도 구디야 끙시 좀바 보디니르 그 어저프르 셰 비진이나 죽고 아지 땅 좀브르 샤비니나 죽고 아지 디라고 야 디다 응가시가 망마남 정강롱고 고니 어두드리 디땅 아르고 총으로니나 고 저와시글라타 총주르지 젠세라지 디 기지탈리 아니 총주르지 젠지 아남 정셀바지 다 총주르게 젠기는 그 아이와라 디가 남바가 정간 혼디세나 아이나 또비 총주르 땅 아멜비 총주르 가니스 요르스 다 총주 제젠라 능시가 일치르송나 아남바 아니요지 시가 돌비 총주르 있는지 아니 아멜비 총주르 있는지 또 바당 아멜바 아니가시 슴바 총주 제젠 소시 응인진 샬바지 다 디 가리지 그 차네 그거 응인진 아 다 천일 땅 회주 친구니 샤지 총주 제젠 치 능시 땅보 또비 총주르 너지 또비 일가 멍기섬 아남정군이 총으로 주르지 어저프른도 비 또일 가식 멍금 아남정 강릉구군이 두다가디 아르그 총으로 주라바식인데 예수 다 그거 저지를 주리 오노 그거 또바시에 두그 일디 가식라지 다 가까이 차트에서 공대다 멍땅 영란이나 주고 아남정 강릉군이 두다가 디땅 아르그 총아온군이

고톰 티당 텀비 천시 호줄라 원키와게 타르만도 너 점을 합시진 아닝라 삼비 아랍기 아능아지 리밀 쇼고치르 너후에 자르가는 아가위에 남지르 아랍은 냠은진지 야 다 시식 때문에 지그나 타르만도 바 탐체 보고 점마매 비 츠쯤지 라비 어준도 호티니나서 그 아닝라 삼이 쿠거랑니 지나서 쿠간디 아랍다 가비 삼근랑니 지나서 아랍다 가비 가나와도 코티 아지르 셰클라지 리밀 쇼크츠르스 구노 지나서 쿠아드 가럽 그니나서 쿠간디 쇼크스 쯔르비 야 나포 카리 리라 지나서 쿠아 머가비 지나서 쿠간디 니니디 탐체보 아가위 남지르 코티 뻥이 냥은 좀바 뜨그지 아능와 지와라 냥은 좀바니가 지나서 쿠간디 어떻다는지 아 체지 타데빠니나서 쿠아 지금 다랑도 빠르 야 아니 지나서 쿠아 딜리 접지 쇼화 리멜 쇼크츠르 너희 탈흐 타드흐 너 가르 가식 그니나도 과금 드치러와 네 담체 보원이나도 과식한다리 드가다 샤완이나도 과금 갈와 드시크노는 샤완 갈와 남바크니 안능와 디 아랍대 가위이나도 과 능와 지와하던 디 냠근 든바 니가 니나도 과 샤완 가와시 양나 르니인 젤은 키글로든 정위 담지 티리 일라 가투 용서지 초피 모토라가 알음보는 아니면 테마치 좀 승리를 당 시와다 보고 오죠. 다 그때 이제 공마리 이제 그 그때 서울이 르니 이제 그 비 키와 루티 등단 바 탐지 보 정이 흩담디 이제 그 그가 튀나 일라 하청 이제 그 그가 가투티 지브르셰 클라 야 초보라 모토를 코나 가위 이제 그 알음보디 탐지 보 정뜸도 고디다 아니면 테마 스카진 때 이제 그 그가 승리된 바지 승의 등화하지 다 나스크치노 친우던데 정뜸샤나 지나서과 코그 총라 포고노과다 나스크치인들이 기와라 지나서과 네 르긴제 피 글루티 등담비나 정뜸샤나 지나서과 띠아 가와편이 야 띠타워스 같은 지나서과 네 아지 타테파 네 기와 등 얼음부니가 아리 샤왕 갈마 지나서과 네 아가투 지와 등 승의 지나서과 등와 네 지나서과 샤왕 갈마 아리 Gelmi janchi nangsi nirpa, ajish chik yondan galwaanis. Chalijish chik chachi ghani gavrhtoan ba yondan galsi. Ojoprando pi chalijish chik chachi galwa ghani nyamtan rukhurtoan ba shik yindi yizu. Ya, taak jojir chiru nuga tiga chalijish chik chachi galwa ghani nyam chik yinazukwa rukhurtoan ba. Tamuta wazi yingu. Ti kutum chi horjul tsawa gana nisha jwa. Ayas chi chinzin takini namka yungun tawir shul. Chikpa yi chan duwa yi yunukun ta chikpar chur jiwa di. Kutum na ayas chi le shiwi chinzin di chastin ngombu takini namki kukub pabkhin. Yil madig pa ngam ghanag pahtar shal chan. Ti chikpa chepar shepa yi chan Dua chikdina namchi yinu kunta chikpar jiru, jirto, siwaantara, chalajik tinashchiki namka chikdila tawara shuwiya namjir siwaatang. Chikdina nam chikhi sima gawara shepi yuandin galwa anyi nyamta dukhurtuan baatabu oodg zile. Da nunglin jinazu kwaanti chalajik anna shina jiru yondri. Ya, ayatil ishchiwi chindzindag dhikwa jinazukwa chattin ngumbu shinga mungdu khundi ee kuugla. Diga namka jinazukwa kukkabati jinazukwa pabitig zile. Da namki tungsi jinazukwa yung namki tung shivwa shinji jinazukwa kabi. Da yulto khuti chang mudga chiga ziwaatang zidig chanzik jinazukwa muna. Hachang jinazukwa ngamnak paati. Ya, dihtartig jinazukwa shivukazi ngamnak huyan jinazukwa yungangi jinazukwa churukazi. Ya, tiga yung chikpa chepar shepi yichang dhuwa chikdina tamchepu ga yila yung di kula chukhi jinazuk anamchirin dihtombar shekizi. Tan dih zuwa jinazuk wandi jarji ta jakir sachani jinazuk wajarindari. Tiga jinazuk wandi tonji jinazuk wadidukhuti ya dhamba nga ta jinazuk wandi dimu ga chikhanang mkhundi chik jiya zili dhamu shani ziri. Ya, tiga nata chajji jinazuk wachin chik namka ni jinazuk namka Namka chikhtil tawir jinazukwa chuyi namba jinazukwa shiwukla Chikhtin tamche puu jinazukwa sim gawar shepi jinazukwa yondin dukhundi chiga gawa namba anye jinazukwa tongkundri Yondin yondin sukun dukhundi la di tigi xali la teni jinazukwa tatang niwa li shepi jinazukwa

0: 지금 아까는 이제 나서 사라 떡상으로 숨 가지고 숨와서 그노 캠프 코인 나서 가지고 하나 익 다시 왔다 버트 그지래다 아 고마긴 지나는 이제 나서 그 희지마께 아가이 등극끈 나서 그가 조이 근데 디친치 나서 그 초타지 뭐 좀버샤 바 그지들이 단 고치 거바던 거 진진 뭐던 양력 중화던 니실 특형이 나서 그 년바 야 리인 나서 그 초화 어 너무 나서 그 차치 뭐 아진 나서 그 몽포스 공고니 나서 그 다 조지니노스코 간부시키라 제리 조코노 디타베스가타 어딘 갈바진 땅 갈바톤 치코 카마르지나 토모자레타라 다 아랑슴 중오르송와스고노 카도 칸테니노스코 갈바인디 야 고치 카 안디 카로레 제리 나포레 라스화 온 데모지니노스코 거지 나바 차츠킨고니니노스코 치데탕다 아랑슴 다롱지노스코 안디 중오르송와 뜻은지 징그이스 중오르송와 뜻은지 이 정도 숨어왔던, 네가 정도 숨어왔던, 일 정도 숨어, 어디 따위서는 내가 그것 좀 망가한 거네 전시. 다들 이제 그, 아, 네 엄주클라크는 뭐 기지 정할 거. 영나, 고치인 다시를 먹는 중지. 전진아랑라 지금 같은 것이 차지. 건드렸다라, 어떠바 흔든 일을, 어떠든 아는 유전바, 아, 먹는지 시와다 보고 오죽. 다 너무 치즈가 아니라서 그지로. 고치라지 다시 이제 먹으니까 아니라서 그 중거지 야 전진은 아니라서 그 아름거잖아 나와 아름라 지금 안 되냐서 그 통성 차게지 야 권뜨면 아니라서 그 때라 어도빠라 그런 일 거지나 가와득득 쓰고 그모 디다 강레지나 다 자취 디듬지 아니라서 그가 아지 아지지 자취 디듬지 아 아지 아랑우치 네지 야 다음 좀 봐 디니 아니라서 그가 먹는 문글라니나도 다 체제 찍겠다가 가와 나 조금 군이 나서 그가 체취 뭐아즈가 냠그이 나서 건 도다니 팀무진 국 뒤고 뜸치 허질 싸는 것이 좋아 배슬라가 바 체흥라 와미르 동땅 업을 먹지 철지에서 그치 어다가는 어 동이 만음 리전 마시 와디지 고토네 제 리전 마시 위니 년생 잠바 왜미 싸와다비 럭바 가르와등지 청라 등바 치흥거라등지 흑갈라 아메르비 등치흑바 왜미 우동등지 흔들라 시에릉위 어플지 머진 머진마 초지 어즈금 등자와 닐지 어덕치가는 뭐 동물시니와 마이너면 시완들 최신 재미리라 아남바 문다비 가와젠치 최초의 몽뿌냠등 녹버통 바타보 오득지옥 단디로 화장 먹이지마게 제친이 나서 그가 감었다 버래. 밤이 짤락 수고노. 야, 제흥자라 수고노. 밤이 어둥 수고노. 어플치 뭐 수고노. 간다 제신이 나서 그가 니마가 어둥라지 나서 그가 담바. 오, 너무 따워. 다, 니 안암바가라 그는 지금 문단우군 가와친가 채취 몽아지다. 냠치기 나서 그는 죽어요노. 동무지가 동구. 고든 디땅 텐비 찬시 호절라 원키와그시 좋아. 아마신 죽지, 흐슬플, 아다위신지. 왈미 쳇디그 제크르 청위 참지 아르득 먹등 다나미 린치미 아득 쳇 코리 마데 쳇르 청지 오크 난 드린이 나고 조지라 안디 린타마 린타마스 군다 왈미츠크리 오 왈미테다 쳇치 컨득득 다 바드그나 아마신 지그지 서퍼 지네 서퍼스 군은이 나고 아레이 서퍼 뜨그스나리 다 아레이 서퍼니 나고 아마샤 지그두등 차츠와 야, 신신이 나도 꼬아, 다와, 신트, 끌으신, 듬바. 야, 니, 첫째 나도 꼬아, 미토가 와미인지 나도 꼬아, 죽을 꼬아. 야, 챔스 꼬는 나도 꼬아, 수망래, 수탐째 뿐이 나도 꼬아, 니, 아직 그렇게 있는 나도 꼬아, 죽을 꼬아. 다, 르득치, 먹이당 담바스 꼬는데, 혼데, 채취군 꼬는식, 뭐, 니, 다, 르득치, 먹이스 꼬는, 르득티나 사라기 나도 꼬아, 먹이당 담바지. 오, 니, 니가 나도 꼬아, 다 같이 담지 보고 걸어가게 맞더니 나서 그와 지시했다 청와지 오기야 또 뭐라다 나서 그 지글 아까는 두 동구는 네 차신 디마 디그니나 주가 리치 떠나다 안암바 문다와 가와 챙기지나 주가 차춘도 뭐냐 주가 망포등 어담바 냠치그니나 주고 조요노 온 더무스가 바꾸 양나 또든 찍질 리등 뜨그뜨그들 종슬 차이 먹라 동거소지 참을 리크르 샘땅 담바이 어조니 랑초아른 친 놀리라가 지와다보 오지 단디 지나서 그가 어조니 랑초 따라와 비지나서 그가 나준 씨가 지나서 그 제르다 땅이 다 나준 띠다 자취 강덕당 담바 그잖아 남바가 라카네 후톱당 담바 찍질지 땅지 다 리오니나서 그 찍들 싸와리 야 다 찍질지나서 그 딱찍 따위니나서 그 찍땅 담바지 정동근이나 그 철다비잖아 차근이나 그 감기신 때니나 그 고노와지 야 소소이나 그 동신 때 끌어와지 어 딱 삼바소이나 그 간디 딱 그렇지마마 빠진 때니나 그 영 끌어와지 어 너무근이나 그 차치 남바 뜸아지다 차시 전에 랑초 어지비이나 그 전에 데라니나 그 담바다베 너무 그냥 취몽뿐 끌어와지 차지 시키통내는 그 취몽바 몽부지는 그 거르담바 데이터베 gari janchi nangsi ngawa ji shikak shawang galwasi. Shawa shimn shayi lezi, dan tun chalaji shangil janzi. Jopar dopi chalaji shikak tangta shawa maamshi chang. Shali ngalwani nyamtan rukhura tamba shikin titi zhukya. Ya, joji ki chachi shikak tangta shawa ti maadrib chungla shali ngawani nazukwa anita nyamki nazukwa nzhukwa pa tonshil. Dungzaku. ti ku tin chi ho dil zao ngin xia chua che ci la long gi ra chu le pa zi ta zan ba ga yi de la ra ba men yang zhong bu yi mu ge la che ma zhe hu xi le ji wa ti ku tin ne che ci ne ma long gi ra de chuo bi chuo ba li heng zi ta am ri dang zan ba ga yi mi to ge de ne mu ge la ra ba ma le zhang ta xia wa ma xi wa mu mu ge la ra ba ma zhang Mugla rukhi shawa nyan zhukwa maa shi chang. Zamu tang chaywin rombu mugla chama zhukhar shay tozi. Ta shali nyan zhukwa di ngawa kantang tang bari. Chama zhukhar shay to shi wandar chalaji mkhtang ta mituk odachi maa rukh baatang. Chama zhukhi shawa ngalwaani nyam tang rukh par tang baata bo ozi. Kutang di tang thambi chanshi khurju la wong kiwa ge. Gunchi chungrik kawi dilsig dangzi. Dukpa ngarih tochi alungarmi lila rgpa mayang tontunchi zin nyin wapi chikhang dabri churiz yuk. Ta kumma ginyan zuko joshtata niga anama nari. Chaji kongin kukizna taan digi nongne jina di chaji jopan dopi nyan zuko ga gziti chaji nyan zuko tontunchi chi sugunu cungari. Ya tela nyan zuko shawa kongshik maamshi watakizna agun ka ge zhengri ge ni na zhengri ge dang kawa ge ni na zuo de dang di dang ni na zuo han chi ge ni na zuo zhu ne ma re zi dang tu ng ri sa cha ge ni na zuo alu ng ma de kun ji ge ni na zuo li la er khur xi wa ye ni na zuo ma na la dang tun ji che de ho ti ge er ng ge me dang ka zhe yin na zuo de dun ji ji wo di tam che bu ge ji ma zhen tong na da do pi ni na zuo dong a de ho ti ge da er ni ke zhen ti nya me de ber xia pa ta ge ni da Deta ni nazu kuwa di aji shchika shawan galwari. Aji shchika shawan gawi chachite kongin kukuzina shawati mamshi nala shali gawa ganyi ta nyam chiki nyo zukon rukhoi da unu. Ta shung di nongda tonjula tirimu. Ya di changrikki nyo zukon marikwa kari sikmi nyo zukon marikpa. Di tang mandu kwa to ngari shukko lungurtang nyo zukon lungurki lila nyo zukon arikpa mamba. Shawati mamshi nala. Ta nyo zukon di di tontunchi chandi tamche puga arang gilji chetang gini nazukwa wapandin davri chirwaas guno ganta ni nazukwa ngalwaari jichi gini nazukwa shawangawaari yangna yichu ngomchir tunggui nyamjir chandzi ayangdi nazukhi nyantzi tambara tarag jichi jali chang manchang namshul chanchi khedina nabari nyambaasi oon dila ni nazukwa kumbi jorshita anamanari yichu ngomchir tunggui nyamjir chandzi ayangdun zukhi anyan tsik tambarat gizile. Ya, da tambarat khundi jina zukho chowr shepa mamba. Ya, anyan tsikindi jina zukho chowr shepa ya mamba. Manala jina zukho
1: Ağın tığ çerin tığ sonu marın çinin yiyin. Tır namba çor, drahi videlik şi.

Мыхчына кыруутига жиса, амаравайан дэтра чиэрэнгви та анавала тэмпандына гэнзэг сэй гэстэн бэрэн жэрдэй мэнжэро шэвэй тонэ гэн шэнгэнтэг жэгэгэ. Тан дэгэ гэн жэгэ дунгула кэнэ гамузэн жэгэгэ. Я, та чима, дэ харо кэн жэгэ вэмэнцэ гэн жэгэ вэлэ дэтэн гэн ямбэр дугма зэлэ. Тан дэмбани гэн жэгэ ямбэр дугхэр шэпа мо. で、なんかウィルだったの。チーなんかもぐんとこんじがんじゃないなんかね。てがたなんかガロイに。いや、むくちなガロイってがなんかが、あ、しね。あ、まろ、あまろんとこんでがなんかじゅるこのが、ちえらんにたすこのしちらますこのむくちらまり。てがたらなんかなわたんのとこんですごけた。なわなんかで、むくちがなんかたなんかにおか。でこんで、かんざくせいやたんぶんじゅって、むんじろうし。 야 영티가 다오 응가란자티 일 응기 저오 가나라인 지스 척흥 샴비 중간데 너 따라 세시기 예치 시비 던던 영원이라서 그 주라트든지 단지인들 감도 혼데 아니라서 그한테 디나스 군도 혼데 나포 참지 그냐서 감망리 참지 그 멍기냐서 그 능튼 그 능다 그치가 아니라서 그 은진 고글라 참지 때라면 멍티 그냐서 그 윌다땅에 스드블라즈네 스드블라즈 그 척에 다 그냥 지와군 군이 지나서 중심도 영 뒤가 저 안가란자 수군은 일 안가기 지나서 저 가나 누군데 아지스 책이 지나서 그 샴바고 중문도 군데 스즈기 지나서 그 이치 치게지 도무스가요 좀 조게지 다 그냥 지나서 그한테 아다 지금 돈 모아라 그는 저 쇼콜라 간다 아주나요 도모 아나바 차츠기 지나서 그 저글라가 우쪽에지 야, 영 뜨나 선박의 통신이 나도 같은 그렇지 줄나? 나보스 드블라 제치거든. 그러나라 뜨나 따와네 세이 뜨니 뜨니 줄에 시와인 라지. 고뜨나 특강 땅비. 디나는 나무티 스드비치 총마 존버대 임비. 초하는 게 초 스드라 치거든. 디가 저우 그러나라 영 너바 땅비 조선 더 따와라 스시기 이치버린 줄어 시비 돈 있는 듯이. 다나마가 니긴 조성즈모 고늘라니 나서 코한데 티앙 고늘 스드블라 치가다땅 스드비친 나서 코한데 저우 응가란자 돈 데라니 나서 코 지치 화지고 고 야다 많은 모 돈데 안데 측근 땅보는 거 지나 돈데 나무고 망아지 코 스드비 코 총마지 나서 코 돈베 더스 고 돈데 이노 좀 챙게 초어른 게 나서 코 초 스드블라니 나서 코 지치 야 스드비치 나서 코 저우 간난도 돈데 도파탐 고노고 쇼츠 부디카 그냥 그 스스로 이 치기 치기 뜻을 가야 못해 오늘이 어제와야 오늘이 야 내가 먼저 뭐 딱 이렇게 쓰지 다음 주에도 저거 스드비치 총마 전부터 스드비 등 지가 저거 가나 아니 자와 등 다 잠지는 스드비 등 가나 아니 그래 전속 스드비와 소치 다음 주로 봤더라 스케치를 찍었던 소나제니 가위 샤와도 봤다고 오지 단데 뭐 이렇게 끊는 것도 다음 주 끊는다 다 공부 너무 오셨을 거라고 요원들이 대가단 디도고 단 도모 돈나 남바 크슴 진군이 지나서 권주라 오는구다 단디 거다든 돈 진군이 지나서 거 제리다든 다 샤왕 가와니 지나서 거 감모 남바 그나 거 돈셔라 다 제리인 갈와트 고든 디도 템비 차지 허주 나온 켜하게 아로이니스 라퉁 하르다 쳔물 디와진라 투치임 아레프시 쳔메든 비 흥주르티 이틀 샤비 범범다 스시그지 지와타와 암드그죠 단 딜라니노 고 던지 자슈콜라크노다 남바가 니에니노 고 콘다나 쇼고죠 로이 니 스군도조 크치그니 니노 고 제미 차란주그니 아니글라 크르니노 고 간디 로이 톱든 초글라 컨주그니 도모 딜리니노 고 아랍트 통화즈네 다 제미 차로라트 통화 컨르즈나 로타트즈레 로타즈 디코도 코테 로타안도 콘디니노 고 메토 아말란주고가 야 나 초리냐서 그 아랍도 총아이나 근데 장 초리냐서 그 장초 스파리냐서 그 듣지 누군데 나와서 그 티가 담지라냐서 그 안디 아제스 하르다스 그니까
야, 지금 제물라 아, 디와 진라 터치형 아래식 쯤에든 비하면 저 지수군을 구두고대 미토크 제철럭긴 나서고 미토크 와마 제철긴긴 나서고 미토크 와마라진 나서고 시그나 쯤에든 비인 나서고 항토 줄와이나 다 기스린 나서고 냠바아장들이 야 초린 나서고 장초 스파린 나서고 드슨도 혼디 나서고 토파글라까지 셨으나 다마인 나 나서고 구담들이 그다 이틀 셰피엔 범모다 시시그드질레 다 테란 나서고 한디 냠비 제철지 어떤게 미토크 밤이 신지 냠비 나서고 미토크 와마라 범범다 아스군 오칸노즈고 머지그네 머지그샤송 스즈그긴노즈고 예튼샤그 예튼샤 큰긴노즈고 머티 마바데데무크 야다 게나지그샤송나 장초 스팔린노즈고가 어드츠 중앙 대지그샤송나 뭐다 텔라 예튼샤 피노즈고 하마바시 대지그 아 다치그니노즈고 돈에가 니군니노즈고 조르츠 드무즈클 아카즈고 텔레 젠타르무니노즈고 조르츠클 아칸라 임 Lali jinjina zuka shetsi kala kani chiga munga munga zi jinjina zuka tri wukala shuku jinjina zuka tirang diga ngayga yatar ki jinjina zuka maa kuri jwala detir ki sunay jinjina zuka yang chigin jikha la chigi dini di muzi re diga da shuku jindi kunay di munga jinjina zuka shunga shamba na yung di jorci jinjina zuka nabana tsukunguni shetsi nabana tsukunguni jinjina zuka jali wuk yang na shuku na jishin nganjim hichi niwa maa chi jandi chukupi tsikitaki Zawi chukushang re shi jel nina shi tsin zi chi tatab nitangi shi wata wach. Tan dhukundi lakin shukun jishin nganjim chi nipa sugunu kad khuka. Ta yi shukun la jipi nina zukuwa di shi niwa chan zi dikawa ta ni zuwa jiku. Yangna sugun tang nina zukuwa shi niwa zi dikawa ta niga nina zukuwa panchanga wara nina zukuwa chama jikun kin. Chama kin. Ayin chukin, den nazuka chi nyo aad. Amachi chandi, chokpi tsikitaki tigzile ta, nizu la nazuka wandi tamaka nigala nikunle. Amayi chichan zine ta, maa mungi nazuka chichan tiga, chokpi tsikitaki tigzile, nizu gala nazuka wandi chokpo gu tsikitaki tigzile. Ya tamaka ngila nazuka wandi tangtum mayin ba chokchikin guni, zawi chokchang reishiga, jel nina zi. Shitsun zichi, Tatib nitang yezi, ta kugan nyanazukwa arim ga shitsin dukhun diga, ta chigin zili chachin dukhun diga na chigin zhen dukhu ti chigil hivar shachil, tumukta wazgan nyanazukwa ngewaazi. Tandana jojin nyanazukwa di nizu tang chama khen nigaala ta shukun tig jivaasu gunu, di nganjim chig nivaasu gunu, amachi chen su gunu, di tangchi buda nyanazukwa di nizu tang kena khen nigaan nyanazukwa di tunji nyanazukwa jari. Unu, dita wazgata jariin galwaat gizindiri. Sorchi, tonjin songi nangsi nyerjil pa kamin topi jindzi. Kamin topi janchi nguindin tang khwer julzi. Topi kamin dogangi, tolashi kamin topi jindzi. Tolashi yutra nguitin la topi kapsa malab chang. Arangun topi gangi aribshig topa atarishi waashig di yit gizile. Tandik nangna, Хтопрша асуугийн нэгэн үл тухууд яа тонгила хтопийн нэгэн капса мавнала арын гэж нэгэн допаг гангата капшиг нэгэн хтопатар тэшива томозата камн топаат гэнэ. Тиг гутмчи хуржла цааг нэгэн шэжва. Ажамн тамба рдэг нэмд. Баммлэнэ пр лайн нор хцаатм чэй нэг сугчи нэгнэм сэнэ дивэр цуушива тис. Гутнэ Zhantagla ngusung gata mgiwiya raddag dhanam Baistula chanpo mgiwira nyapra lawi norji Chuy tungwa tang chiye nyiku tang Sukche di khinggalu ma tang Meitukla sukpi gzawa la tani ngchalchi chola namsa Divar tsuxiang niwa dhal khapra chito shiwaan dhiz Tan dhinang na nyazuku ga Zhantagla ngusung gata shukun khunde nyazuku gata mgunu ga raddag tamche po zindi Bahtar shambuga nina zhukwa tsaayang mguwa arangi nina zhukwa ndiga nil tkhnuga norzi la tang chuga tungwa shtala sukhwa tkzile tam dina sukhwa jiji sukhnu kanga dina chutang tsaayi nik sukhchi sukhnu gu sukhkan ziri diga daga nina zhukwa khanga luma la meitukla sukhwa yag zawa la tani ngtsik chwana dimu wali chudanuga ardhigdi tangche puta nina zhukwa
ama

대라냐는 거 소들 이노 너무 답을 가고 야나 디스시 저 강을 지근일리 바비 시정 잠랑 첩샨나 아나몽 노린 종니 책들이지 알랑아 카블라 강화 실치 절로 시와다고 오지오 야 디스 구노냐도 그 컨크리티시리 아 조모라르 조모라르 젤레니나도 그 컨크리치 구노 혼드니 만코르 바브구노가 뭐 죽을 아니라도 그 잠는 그 시 천디 타탁보냐도 그 차프샤나 너를 무치야 나 죽은 저때 전부 잠초 진도 혼디가 다 갈랑아 혼디지나도 그 감노라 띵나도 그 너질티 치즈샤 구거지 너지샤 메이트지레 다 쇼핑군이 나도 그 또 바이군지 소터체 젠치 능신이 바 하와 흠슨 초회 소터지진지 다 간 토통 냐 흠슨 초화리 만능면이라서 그 하와 흠슨 초화리 다 하와 흠슨 초화서 군데치 모즈가 동고거든 특체 끊어네 심을 요한드나 마파트르 시와 하위 소터지진지 야 조프른도 피 토일티에 심바 마피 요한든지 차프른 가시글라 마파트르 시니 도능이스 또 프로송아시긴 디즈구노 다 조프른도 바스구노 냐서 관디 아 스톰바 푸킹시크른 그 조프샤위니라도 그 아지티 도츠고 일도 호텔아 안녕 또 심바 마피 요한든지 차프르 차츠그니라도 그가 아메파트르게 어졸데트니 동이그니라도 그 호텔아 또파게 쇼간주니 드무타베자다 하와 함선 쪽에 소돌드 디 고든지 허질 자와가는 것이 좋아 언제 스티브 리첼니 활데 조치 용서 줄 저우름 향위줄 처친드는 알겠음지 시와티 고든나 언제 스티브 참지글이 제니 제니 수군 끊어서 그 촌이 수군을 들라 가득죠 나가나 고스트거나 잡죽노 촌이 수군 그 제니 수군 그 촌이 수군 그 된지가 야 제스르치 홀 흠슨 츠환데 저우 초치 용스 조퍼 통나 저우 워름 향위 짓데 지와 야르 초치 조츤 더 따베 이칸 아르슨 시 므르 바타버니 나즈카 마니 참지 그 홀 흠슨 츠환이 촌이 롱츠르 니위 하와 흠슨 츠코레니 나즈카 조 바타베 오지 난 디노네 마카투 차치니 나즈카 지금 뭐 혼드리 야 참지 그 홀 흠슨 츠화 타트가니 나즈카 추고땅이 롱줄 니위니나 저거 화한선 초화즈기 지금 좋고노 너무 따베 아 내가 화한선 초화드네 야 고든 대당 텀비 잔시 허족근하나니나 저거 니 원쿄하고 허족근하나 아 마른 키 좋지 골리 뽀빠금 투니 더싱 심바라 조르와지 린디 츠라 아 즈카 맘맘비 하체시오 좋체르슴 제시와타바 암드죠 단디드네나 저거 난디 소친군이 지나서 그 하하 소친군이 지나서 그 도바이오 그모 네치가 떠나고 그잖아 아 망키즈노 얼큰 마와라 지나서 그 키와 저째 하루 지나서 그 거와 타뜨가 뽑아디 초기 디 타뜨가 지나서 그 더르셰피 지나서 그 쇼라 저르만 혼데 야 리 진지가 지나서 그 무라 즈카 멤멤비 멤멤비 흑치 시우스 보는 지나서 그 다 흑치 아랑르근 좀 봐 초치니라도 거티 이내레 뜨질레 다 매와 따브 도무스 그니라도 공고니 아 디 린디 그 초진드니라도 거다 아만키티가 하루치 뽑아도 거티 용스 추화데라니라도 거한데 또 빠이고노 드타와스 같다니라도 거 하와 함슨 초끼니라도 거한데 또 빠리 소토인 분들 소친구니 또 빠리 드니라도 거 소클라카나 강아지는 마능나 안디 카체 시우 초치야 арыгсым че тигзиле ти мырг батавы тымызган жазы кожык жыгыда тымта тонгы жазы кванди кива таттык ажанча гоат кутиг бабати ди тугырша пати ивагы шуган жазы ко жолле ти жазы ко кутопа ти жазы ко йондри яна левер чаттык сатын качылычи ажавыл йеттен жоамбыр мамдылычын ожоңдыр жигини калыни амавала адам луца чынды арыгсым че шиватабы оз кумагы жазы ко дуцаданига анаманыр Lewer chitak nina zukuwa, cawa tang, zhengwa ge, shka chik tukhuti nina zukuwa, di kachil tukhuti, ya, manze la, ta, jekrir pukhui gil tang, wew ke sachan tukhun dela nina zukuwa, maasunga da tang, arum ki nina zukuwa, yushukun tukhun dine dali, hkele nini mawa su guno, jakil tang, wakile nini nina zukuwa, mankin, ta, tuda mapi nina zukuwa, lu cha ge,

시바는 토동물 마친데 용에다 당이 마치가 당거 좋아등 응이우소라 냠는 제파리라 나소 파마 남증 토동불 밤을 제리 마영 멍보시 요제리 디젠거 남증거 소유터니 원나 파마거 스카치에 제슬 따블라잉 나치 냠죽 당 당돌는 낭제는 하정 걸치와리라

0: 那有比三八地朗巴特在等个年轻人的功德长命年吧能满八种文化在第二年十八电影数年这盘大七八十个年纪可以送去不等多久多年时比参别能是个就业了
1: 我住西马特的人咋成我住东年的人
2: 咋成绩我住的东年才能用我的送去学经验
1: 咋成绩西蒙街热水开放等应该能单克了西游呢
2: 咋成了也可以热水加成人了也就连过街几只所言
1: 咋成马拉的格瓦等咋成了所中写法咋成了色送写法咋成了送去写法咋成了维修写法前呢我做台梦跟干车人
3: 宋秀当啊我记得多年。你看看吧当地宋秀当我记得多年是比参比能的我记得那么了。今天我给你一个人蓝克的气比我妈宋秀把的精神。蓝柱哥一度把戏引起我妈吃呢你我把戏引起我妈吃多年呢我等着你把心里让这么死。阿们的蓝蓝姐这个日我等等个马起鼓溜了而等车位盘子的电影。第二呢前面接特别外是个日记年龄的甘肃省进了兰州中期的节这么卡黑机年通个蓝尼得得下。从路省进了马路这个人兄弟节阿空斯尼比卡姆然咱们撒西这两个是带木大心集中是带那的。我想等为车木等阿们的蓝蓝姐这个日你盘子的见地马起都记得特梦马银币最终之有。康热中克拉特梦马银币这个没得啥事有了。马起吃了金等托尔根那个自己通空呢错误托尔根的通空币蒙地人人的健康这个你一个人你们出个人们。文静啊文静的一地健康你们吃个证过这个吉利素的也是今天比撒空的撒吃火的话擦不起身龙气热进去比干身中克的这个了他吃个人了连那么境外人比而你一个这个撇记那么样所以们真们就吃的你马吃多几节人物吃等那个不如松吃马路克记松胸春你撒尔布等撒尔布春你松胸个撇记撒顿但不如松的本腾拉尔素等战霸增色撒吃松增撒西吉克拉尔素素的健康集中个中国来了等人吧等没了乐得些的健康多等村子的马的特南登街一万等撒尔本撒镇街这个次南镇些的才各个七千万里而且对面南巴松镇些龙母蒙古的健康集中些白街健康娘吃个竹荣等吃了么撒尔巴撒尔镇的街这个没了这个土这个的这个很吃我匆匆等巴巴等还有路特色着为健康个能把萨尔瓦的吃等日正呢随着我这硬币的戏托尔更的萨瓦次行也嘎几笔所以你们单笔乐乐的接着
0: 中肯的龙武门不是中巴吉的用为内心巴扬格级中肯的接着多爱生同用我们吃了中肯的单摩大为恰金哈正踏不吃个人而我们为冷美错真的人外人朗克罗多萨等上述的坑索这个国家的踏车的硬币一个人为一个人娘们写不了黑心钱不得大大使用等给了一个腾居的给他这个上面山恰卡斯等下市马的提升的等位这么这样我是冷那不就是得力错这几忙的国的希望啊才要去不这个等的生物这个一个人下市的你等带目很给中克了这个你多的马了可是从一个措置所及电力这个人这个真实不马斯所用的过去是检查中个查这个他拉过的希望这个采访这个不么生等呢才能将个一个人上最坑里巴等接克么让库的多杀价结巴也空用这这个么的主意中克了单目为从这个三的计划所是不其他呢单目为下不是写呢提升的等话等中克这特尼等一个人为娘们的车子了同等是 사무 빈등 시비 마지 당 종클리지 여기니 이끌게 레인마트머 펀섬 제초스 당데 소진 다무 이끌게 그자도 대비 종크지 리스트 조성 종들 총총거 남행강 등 체제 강수 수용니 실라 구시니 예능전데 제지 우긍 차비 디친당 아르름데 강탕데 로바 마치지 금 처형 속제 리스트 등 이끌 냠디 제상글빌 딘송스 나이 감자르 라흥 신즈게 마치르 냠무 동소 섬즐라 남비 냠는 리즈 사튼시데 이코르와 남처 콩송중 땅에 제컴 송중 냐르게 소르플 소제 샤위토트 시스지니 젠컴 송중건데히 이코르제 고름 쉬우는 리서지글라 담우이 냠는 땅 제컴 산절 차블 쇼니제 존니 원지르시 아마체 땅무에 캐더르그니 이코르 망신거 냠바지선지 바등 아르그니 이코르 페이지제 총라자 제절 마루케티 랑글기 샹첸잔베 이크루위 총르르 레뜨기시니 니크요기 카메라 중크제 로리 이크루와 처섬젤리가와 네린시비 페지에 먹은번저 버르스존네시 빌르제 진크머그니 이크루 톤리 다지 첨부숑데 마친람지제 종습 다르블라 판든지 니트데 망초라 진크마 망시제 케포토브데지
3: 마치 종클르 졸름 덩부제니 인든드송나 데르티르 데와당 Lezhik dewi, kaidin maachi mangsul nzhe kengdeg, maachi njamjil de, nomir chig yo la. Zhongsab jie kaidin shurzi deng, shangli kaidin tunzi shamsa shanglim janjam de pheni, zhongsab rigni yekur jie calib demir chirjin yo. Dalu ngachi gongseng de zhongkil de yelkur wa cengka hihi ki tongba deng, ngay cengge mangsul nzhe kengge kengmig sengbi nang de njilwi gang. Gongseng ge kib koner, yunggu gur chi ni lag lang si, Dershil Dewar, Mangsul Nzhekeng Nierjimbi, Zhomi Yunggu Parvi, Tamjil Jul. Tena Malu Rigni Yekur Mangshik, Dizi Ngima Hiri. Bilg Jir Jankam Tungkung Deng, Zong Tupi, Rebkung Ge Machi Rigni Lakang Cite. Mali Dovkhu Yugi, Chorngun Jachi Jankam Yelkur Shayil Shemba Deng. Machi Dengmi Yelkur Jil Deng, Machi Yejung Jolim Deng Bi, Sokhang Pengkil Tawar Cite, Sakung Yunggu Rigni Yekur Ge Chigteng La, Chigjir ji chargulshi. Mungar yil di shangchanrambi sakung yunga yilakur huaytun zung kyun yungna keba nguanjir shiw baati. Ayrambi yilajung kala nga jasim dinji ga niya nini nirnga la parwa dang. Torgang sanya chunga rambu bi lirchil dewa dang. Amachi mangsul nrekhang dewa dang bu rambu bi lejig dewa so kyaadan zhungsib song tag sorchung shi khang. Zhungsib yilakur zeji lamtik nirjil dul. Tīnāng jākhab rāmbī zētī lāṃtīg sīm yō. Stāymū tāng ngīmīn rīgnī khajīg jōngī shāṃtūn. Shiankam sārjī shimjīg lōbjūng sōjī lēnum sārwa tārjī chēmbū shūngtī. Rīgnī yilakūr sōngstūg jī khīgchīn tāmir gōngtā pēl. Rācāng jī jāngdūg pējī jī jāmjī lāng yō bā dēnghāng shī yō. Tālū dā ngāwī wārdā, mālū kājī rāmsīg gī yilakūr wā mātāng shīwā sīm bām jīl chīv jī tāng gābjā nēlīm shī bādī Tīnyam tāng dērna yāchī chanyī tāng nirishchīg pārwā tāng. Yekhūr jī jī yunggu, gūr thērmbam shīg tāng tōngshir nī shēwā chīg lāng bādī tīnyam tāng dērna yāchī chāshīg tāng jāngchūng thīgī pārwā. Jankam jī shūng chīgchāng nī sākhūng yunggu jankam tōrindag wār tāng. Shtaymū jōngkil chīgchāng nī sākhūng yunggu rīgni yekhūr nyamdī wār. Ngū tāng tāng gā māchī dōjil nā māsū bīsil tōvī pējī jā sōkhāng tāng zaitā mī bī gāxī sācir yō. Nyang kanan ba gong da cengmi nyan ba na jian kama rigni yekur ga lam kari chi bi ma lu shi ba de yin.
0: Nyang kanan ba di cui ga ng ga da teng ga gang zhong sier sim lian cheng dong cheng de nian zhu. Lian cheng di zom zhig ba wan di jab dang zom zhig gan kirwa su nam cailang dang huap ting jian zom mo jil. Dar kilwa dur ji cailang, zhe qib dar kilwa gang zhig cailang dang su nam rin qian yin. Rigan zheng zhu ma dang cem gui nyan yin qi, qian nan bi nyan lam da run ba yin. Da de mo ki.

0: 만절 작심 김종콩나 세속금 종콩 등 등독금 종콩 어디 실 김종콩인라 나초 탐문가 파시인비 나치냠다 흥심 종콩 송주 등 즉진질
1: རྒྱལ ཁྲིམ མཚེར ཅིག ཉ ཁང རང ཉིལ སོང བའི གོ ཆ ཁྲིམ ཆུང དང ཇོ ལམ
2: ཉེན ཁ ནམ པ ཁེ ཚོ དེ མོ ཁེ ཚེ དེ

0: 샤 주도 호테 네 그냥 영도 환군이 지나서 그가 추조하다 네 공통적인 그냥 주어서 그는 속도 혼드는 지나서 그가다 같은 치수지야
1: 네 그냥 봐 다통 그 리츠니 종 길긴 시문 거를 될긴 차트는 위 괴근 지무 동거로 로정 처리 축회 산비 안양글란지스를 측정력비 군주를 집이 리그니비 돈지는 송아 용서등 살송 순위 지난비 성지 지산비 흑좀 쪽부시브라 산록시 세계스톰드 젠둔신 큰 노래 소인
2: 쪽부시바는 초라 하차생 형니라 초라 흐루가생 판토바 제카토치 최등냠데 제케르가쇼 봉서쇼바당 탐카숑치 최라 심을 소르거든 형리 제죽세바 스카디숑마 카츠 멤버 심저자튼 아미비스자브신 리저동쪽 탑제 럭추르치세 탑이 머 담츠젠식 인저리데 최는 바로 제족보이나 바로 보대잉 최제 족보이니라 최지 카시마니메지 족보라 루관나 족베징 아릉심 메롱자보디 최라르도미레 족보시이나 판신지심라 능기시그데 머실비 얼송토바등 자와시인라 족보시바는 아릉기 키치바등 담치바시마임브레 신지 아르가비 등더 련싱 최라르루도바시인기 조부시바는 최랑 군이 흩뜬마르데 지론바시인데 최근라가와 살라셴바 젤라등바 긍신도바 제시 삼바소 르테제 히르라빈데 히흥르도바시인 코치바데 시글라 지히지 머히비 성마밀 파르라 머히비스가 참미비 파르지 최라 아리와 제시 차와 히틀라 최지 콜라 지식의 접르방 히트바인 타나 파르제 느게 선다시금 럭비프시가자시 어동근 진등흑감 리쟁글등흑이쟁 파르제 삼비 틀도타바시인기 조부시이나 아게스미바등 한바미바시인기 최지 파르디 조부시더시비에스카데니니송 최지 파르라 탄독빈 간식 등달랑발이 파르질르그니 아르니포 치식 토브리당 최라 판식 노리셰비 삼바 청마롱 아르가나 아르가투니엠바시 아르드그나 아드그투니엠바시 시체체디라 마비나 무용와시 아드그치라 마비징 능기 코라시 인기 디르마슬 아브젠라 판독디 시나당 펑심밀 젠지 최라 판도디 노충 초회단바 타나 르기코체디 파르지 최라 일선비 어럭주르시기셀 마탑징 딜라데니 시엔지 마세바시 인기 족보시이나 판신라 카잉 워카밀 아슨땅 고요르제밀 아슨가 도른저제 남비여다르 문조 자시 흐뜰리시하징 차나 가르탈 마인바 파르제 성통치 태우모 정킨인 난 통치 어드근스부터 킨인 어기비 치완도 킨인 어드가 점아체 킨인 연등제 와등 차킨인 후춘제 난성제 킨인 어요지라데니 파르제 심멀허 흐잠스가 흐담라데니 파르제 일멍그 아즐럽라데니 파르제 고먹거르 심카르포 긍르 삼본자 스탐짱모 니그튼 담혼자 리남트 처치 바만자 덴자슨 좀바 조비득 조부시이나 자시에 시트랑와시긴 데릉무히징 상니나브센조위마라 조부마시르싱 냠데여치 동동셰징 소스르지치 가르송 참든조알라잉 조부마시르 아릉라 코치 아즈그땅 쩨마신든 쪼흥 아젠치 찰라레디 가이슈르 고윤슈셰바 티르글라잉 쪼보 머시르데 쪼보시바나 니 쵸라삼 쵸릉나라신 ཁྱི་སེམ་ཅིག་ལ་ཅན་ཅན་ན་ཅིག་ཅོག་ཅིང་ཡིན་ཨ་དེ་གནའ་དེ་ཅོག་ཅིང་ཡིན་ཡིལ་ཅི་ཤ་ཅིང་ཅི་ཏུང་ཉུ་ཨ་དང་ཅི་ཙམ་གོར་ཅིང་སེམ་ནི་བྱེད་ཐམ་མེ་པ་ཤིག་ན་ཅོག་པོ་ཡིན་གི་ཅོག་པོ་ནི་མ་ཅིན་དི་ལིན་ཅིག་ཅིག་ཡིན་ང་ཚོ་ཅིག་ཏིན་དར་ཡོང་ནི་ཉིན་ཅེ་ཅིར་མ་ཅིང་གི་མ་ལང་བ་ཤིག་དང་ཅན་ཡིན་དེ་ནང་ནི་ཕལ hisam, rta hisam, nyong ta yung nyin tamar nyam tan jokpi shkava dan yung. De yung semchi sambi jokpur njirwa renyi zamli mil. Jokpu nguma nu, tonga zamchi denha nim ji hang, hinta jilun yueba nang shin argawa tong tong hu shi ba dang. De ni zung pansin jal ma papa ta vi shi tong chang. De na ngi ni lin jil shi gril. Dendra mana na njal shkavi gani hita jir. Yung lala na, ngu chal ma thang argawa shjil ka yung. Jogjin jogjin paru jil lishtang na aranga yil chukbi yuandin dama dan xing. Man dala man jung salan jung nyambi lo shi kharir jiwa yin. Dena lin jil shi grila arangi nyung jula deni ardan si shiba shi jing ril. Jogbo dendra na, Cindy, dan Johnson jerva adun masa. Jumbo tetang tenja wa yu na, ma Cindy silam, jendri arang mur jua jing, tang ma chal, yil ma shju, sim ma pam. Jumbo na, jua jie jab jing yin. Nyan la cha ci, nyan jie vshara di yi shil. Can jie ma ci di yi shiong. Zan ci vrindag di yi shia, na di na yu di yi shil. Dina semngil soru yin, pam na nyungri jezhu yin, zhubu dendra dung chaba na aranga tsusi hi yin ba hi gi. Mala zhubu gi. Zhubu mi na, gongmi po zheng zhavi kengsung yue jing shtung ba yin. Yenura rvi shti dung nyam yin wai mi yin, li yung zu sir ji han jing shta kem mil. Di dung la angil ji jen jing adig jung yin. Chuchi tongvi ngodong riri nyamjir mebi ar dongpag dangchung. Chula chabi mo riri hengi si bi ashka dangja. Zangna ashto kemmil, ngana si kemmil, wina aling mil, shena nyen kemmil, zhona zhu kemmil. Jirtin tamchil hrtong sengi, nag yori ka samir tangwa na. Jindri, jig yerwa si re ng. Tana mi la cha dang. Vzhezha yin ghanar zambin dreshkil tan zinjaril. Chi ma, zhubu mebi chua na jindri ardig nghewa shi reng. I ma, zhubu na nyema yin. Nyema yuebi, njigtan dar oenlang tang zhokun zomba yin. Zhubu na zhachar yin. Zhachar yuebi, njigtan jefjigar cesuqa hrtuv jeba yin. Zhubu na hengag yin. Heng yu bi njigtan da yita ngur jir. Zhubu na ghalayang yin. Ghalayang yu bi njigtan da zhorgi kangvar jir. Zhubu yu na jindri ya dershjil jir reng. Sir arangki shki na chu. Aji sirji ya li na la. Wenjing zhubu damba sirji ma ke. Goyoji ma li. Zambi ma chu. Zhorja yu jang nyong rib yin. Aja jig yu jang mong rib yin si ba na nyam yung gambi. Tam tsang tu shtava yin no. Zhubu shi ba na pan tsang la guwa yin. Chul nga ya zhubu dang, nga chue ji zhubu yin na, da zil zhubi canyil tsangwa yin. Chue ji paru la zhubu ra gom na, paru ji jing chue la zhugsi zwa yin. Ke di, chue ji zhubu zhugsi man zin, argi ba me ci zhubu me nan dul, argi la tu ci da zil zhubu zhan xing, zhubu la shjav ri na. Tar chue la zhubu shik jing mebi adinhal to mi ril. Jim tsum di shir, zhubu nam shinur jinda semang da nyargi. Shtavi me dang kong ga nyang jinda songgi. Me zhenji chue la shtu jang rong, mai jang rong, de la nangdu shemagi. Chue la argi ba na, me zhenji chue na zhugsi cha rong vi me shigo shibi. Kee langwi tsu denil do.
3: 三坤竹不难吧？当地车车连村同村的那种，连村的总支把单镇村等，总支干科吧，车上抓起，是大克罗瓦单镇村，这就是大克罗瓦，俺们这个车上等所那么人群的年限，他那把村抓起不得了些。

다 남바나 추요너 에조 링그 하마치그 웹트게나 디나라 뜨그크르그 링그 워르제 터총르탕글라카나 차프리오카 영 링그 니브제 자르그즈그나 추고르카 침세즈가 바르다나라 침청 레레근 과그 코리글라카나 차프르시기 치포요크 디등나 던지나요 링그 하마트그 워르지티 롭소글라카 존누거 따르팅즈나 추고 다니 젠딩그 소시 고름 디초크 크르그 냠용데 르탕글라카나 남바나 추요크 디등나 영 데링글 이츤디나 아조 아민간 츠탕 호열고시콘 올랑즈 무즈코 드시요 랑즈다 땅땅비고니 타간다 추 젠딩근 소완 디초니 아프치르나 추 사탕강즈감 손이 셰지나라 회로시 추그 알게파 차파르와즈 요너르트라 영디능가 아마즈감 손이 셰지나 니퍼트 카차르게흐트 그 회로시 추그 게임코치무즈 요크 영 랑랑근 소왕이기 냠링글라카나 오시트 강탕강즈기 냠출이에코 이지요크 디라카 아주 젤은즈기 카다즈일트그 영레츠인데 산진앙 준비 냠크남비 초크 감그슬그 아마남그 데링그 디촌다 담즈니기티 나와흐탈이 심 아야리 시업 각지기 냔주 레바인

0: 잠릉 르그빈 과영수 테르비 까르마 오첸
1: 치등 아유 심코나르겐 비인 지르크 드가첸
0: 알랑둥 잠릉 르겐지
1: 아망 투르 흐테르므 겐게 스누 카난지 비 메토 친보
0: 원본 신진 겐지 히르블린 비비 아니 좀마르무
1: 알랑둥 잠릉 르겐지
2: 자시 덴비 냥콘 족보 남바 최초 디모이나 탕데야 랑종 잠능 르젠치치 빌레첸능 나치 체남라 종와 하홀레 자치셰피 잠능 기서 제비 종 종능 스피그 나종 아동하 므피 게정 시샤바지 소시바 멘테테 통지 임비 제치 티터 셈버 르가스시
3: 알가라튼 치진 종니가 걸렀다 송이 춤 사마 용라 따바라 뜨능 스초히라 님종 시안바라 형제라 속과 담비 치가 고든 지르 담치고 지라 제상 링가 예슴가 시틀로 우일제 쿄롱 담담비 간남그르 기위레라 냠은 흥치그 손바숑 다니 잠초 거림부 치가 나군이 과사바진 마월 넉시고 드르킨 용흐타니 당상 메프 타피시르타 쪼코 응온지르체 리질 송독사파 선은진 튕쿨라테니 담성고 알락타짱 아드다가 탈국조피 리스톰버 응친 하탐추그로 이게 접트 스트그룸 아크 토동제오 르그든 스트그진 넣고가 그접트 노즘 샤나 곰자 흐치그자친 환군 마하칼라가 접트 쳔보 너르갑디 치르충웨너 터치나 스톰가 남슴그소 파톡비 녹과가 축담지고 딜라와 옆을 알잠초가 림보치가 하령 까와비 아크 토르지니 오르잠초가 입진 노르가 과롱진다 르그담지고 드비 알가삭초 발라 나 아크 미나 타미나르 갈랑가 화티 섬지가 디르진다 나치라 나진 코치라 콘토지 포르 구구타 스틸 코치세 고노 디터 지그지 고노 너 탐지고 돌아 가나나 드나 고지라 리지 메노 쳐진 더 지디 사토 거동 코 찍은 저거 송주 야야로 초동 다진 이거 한이 흩 맙실 아르지미 그 한이 흩똥스 말어 추고 초사지 요나 조르잠 초거름 보치고 다 깜밥 고노 주니트 그러다 ᱛᱟᱡᱤᱫᱤ ᱟᱠ ᱴᱷᱚᱛᱚᱱ ᱛᱟ ᱧᱤᱝ ᱪᱩᱱᱟᱨ ᱞᱟᱱ ᱪᱮᱝ ᱢᱟᱥᱤᱨᱟ ᱪᱩᱜᱡᱟ ᱛᱮᱥᱚᱱᱤ ᱛᱟᱱᱤ ᱛᱷᱟᱝ ᱛᱟᱱ ᱠᱚ ᱠᱤᱨ ᱪᱮᱢ ᱵᱚᱠᱥᱢ ᱞᱟ ᱪᱩᱠ ᱠᱚ ᱠᱷᱥᱢ ᱛᱟ ᱜᱤᱱᱤ ᱦᱩᱛᱚᱵ ᱫᱤᱱ ᱡᱟᱨ ᱜᱟᱵ ᱫᱤ ᱵᱤᱨᱱ ᱠᱚ ᱥᱠᱤᱱ ᱡᱟᱠᱩᱞ ᱠᱚ ᱟᱨᱡᱤ ᱠᱷᱟᱱ ᱱᱚᱠᱚᱱ ᱛᱷᱟᱞᱤ ᱚᱣᱟᱱ ᱦᱟᱥᱛᱜᱨᱚᱱ ᱴᱚᱨᱡᱤ ᱠᱟᱭᱚ ᱠᱷᱥᱚᱱ ᱦᱟᱥᱛᱟᱢ ᱡᱤᱝ ᱜᱚ ᱟᱨᱤᱝᱟᱢ ᱪᱤᱱ ᱵᱟᱨᱟ ᱩᱜᱩᱢ ᱥᱟᱱ ᱠᱷᱪᱤᱜᱱᱤ ᱪᱟᱝ ᱜᱚᱭᱚ ᱛᱷᱤ ᱥᱟᱝ ᱠᱚ ᱜᱤᱜᱫᱟᱱ ᱱᱚᱠᱚ ᱛᱟ ᱟᱨᱤᱠᱥᱢ ᱴᱷᱚᱠᱪᱤᱱ ᱠᱩᱨᱠᱚ ᱥᱚᱥᱚ ᱥᱟᱥᱤᱱᱤ ᱥᱤᱜᱟᱨᱫᱤᱝᱜᱟᱨᱟᱞᱟ ᱟᱡᱟᱵᱥᱤᱝ ᱛᱟᱨᱟᱱᱟᱝᱜ ᱚᱨᱜᱩᱱᱫᱩᱨ ᱛᱟᱛᱟ ᱥᱛᱟᱨᱜᱩᱢ ᱜᱟᱜᱫᱟᱝᱛᱟᱝ ᱟᱨᱡᱤᱝᱜᱟ ᱠᱚ ᱛᱟᱝᱡᱟᱱ ᱢᱚᱜᱢᱟᱣᱤ ᱴᱷᱤᱝᱠᱩᱨ ᱪᱮᱨᱜᱚᱱᱤ ᱥᱚᱱᱫᱚᱜᱨᱟᱱ ᱫᱚᱱᱥᱩᱞ ᱞᱤᱭᱟᱨ ᱡᱮᱨᱢᱜ ᱨᱡᱩᱣᱟ ᱥᱮᱡᱤᱱ ᱢᱡᱟᱢᱞᱟᱝ ᱪᱮᱛᱟᱝ ᱚᱭᱞ ᱛᱟᱜᱩᱭᱜ ᱟᱨᱡᱤᱭᱟᱝᱠᱢ ᱠᱱᱟᱭᱟᱝ ᱡᱚᱱᱤᱝᱜᱮ ᱱᱟᱱᱥᱩᱱ ᱢᱚᱠᱤᱨᱟ ᱛᱟᱜᱢᱚᱜᱨᱟ ᱛᱤᱱᱴᱷᱤ ᱛᱟᱱᱛᱤ ᱛᱟᱝ ᱛᱤᱝᱤᱱ ᱥᱤᱨᱣᱟ ᱛᱟᱝ ᱱᱟᱝᱜᱨᱟ ᱥᱪᱮᱱ ᱛᱟᱝ ᱪᱷᱤᱜᱩ ᱥᱮᱠᱷᱟᱱ ᱵᱟᱥᱛᱚᱝ ᱨᱟᱛᱮ ᱞᱟᱥᱚᱜᱯᱟ ᱠᱚᱥᱛ ᱢᱟᱹᱱᱤᱝᱩᱭ ᱥᱩᱜ ᱛᱟᱢᱪᱤᱞᱟ ᱫᱩᱜᱯᱟ ᱥᱮᱵᱤ ᱚᱨᱡᱩᱜ ᱪᱤᱱᱛᱟ ᱥᱪᱮᱢᱞ ᱦᱚᱥᱛᱚᱝ ᱪᱮᱢ ᱵᱩᱜᱟᱭᱟᱝ ᱛᱟ ᱫᱩᱜᱱᱤ ᱥᱚᱝᱟ ᱫᱚᱨᱡᱤᱱ ᱠᱷᱟᱨᱡᱚᱝ ᱛᱮ ᱡᱤᱜᱯᱤ ᱞᱤᱞᱟ ᱛᱮᱱᱤ ᱥᱚᱝᱥᱟᱜᱟ ᱱᱩᱪᱤᱞ ᱟᱨᱡᱟᱢ ᱠᱩᱢ ᱢᱟᱱᱩᱨ ᱠᱟᱨᱫᱤᱨᱤᱜ ᱛᱷᱟᱜᱯᱟ ᱛᱟᱢᱪᱤᱞ ᱪᱤᱪᱟᱝ ᱢᱟᱥᱤᱜᱯᱟ ᱥᱟᱪᱱ ᱜᱟᱫᱚᱨᱡᱤᱜᱟ ᱥᱚᱝᱤᱜᱟ ᱠᱟᱨᱠᱷᱟᱱ ᱛᱟ ᱪᱟᱱᱤ ᱥᱟᱜᱟᱯᱟ ᱦᱟᱢᱪᱮ ᱞᱤᱛᱟᱝ ᱥᱟᱯᱟ ᱢᱩᱡᱩᱨ ᱠᱮ ᱞᱤᱞᱟ ᱛᱮᱱᱤ ᱪᱤᱨ ᱥᱟᱝᱡᱤ ᱜᱟ ᱥᱛᱟᱢᱵᱟ ᱥᱤᱠᱩᱱᱩ ᱠᱚᱢ ᱪᱩᱠᱚ ᱟᱜᱟᱯᱚᱝ ᱢᱟᱭᱠᱩᱱᱩ ᱟᱨ ᱡᱮᱢᱨᱤ ᱞᱟ ᱞᱩᱠᱯᱨ ᱛᱟᱜᱩᱱᱩ ᱥᱮᱢᱪᱤᱱ ᱞᱟ ᱦᱟᱨᱛᱤᱠ ᱛᱟᱜᱱᱩ ᱪᱟᱝ ᱥᱮᱣᱟ ᱞᱟ ᱥᱩᱯᱟ ᱧᱟᱢᱵᱟ ᱟᱨᱫᱤᱱ ᱥᱟᱝ ᱥᱤᱝᱪᱤ ᱥᱟᱝᱵᱤ ᱜᱟ ᱜᱟᱡᱤᱜᱪᱤᱱ ᱜᱟᱡᱤᱜᱢᱤᱪᱤ ᱴᱟᱝᱜᱟᱯᱟ ᱢᱟᱨᱣᱟ ᱠᱟᱱᱟᱭᱟᱝ ᱥᱚᱭᱚᱝᱯᱟ ᱛᱟᱢᱪᱤᱞ ᱧᱟᱝᱡᱤ ᱪᱮᱢᱵᱚᱥᱤ ᱜᱟᱫᱟᱭᱟᱝ ᱥᱤᱠᱷᱟᱨᱤ ᱠᱟᱱᱡᱤ ᱪᱤᱱᱤ ᱛᱟᱫᱟᱞᱤ ᱦᱤᱯᱟ ᱩᱜᱢᱟᱱ ᱛᱟᱫᱟᱞᱤ ᱦᱚᱸ ᱯᱷᱚᱨᱛᱚᱝ ᱴᱚᱛ ᱛᱟᱫᱟᱣᱟᱛᱮ Anabasam chi lingan ke jichali. Te la te ni dhavi yita. O dhoom khan chi kanam jirwa. Dhoondun stamba tang semchila minnu ge tsewa. Anabasam gu namki gondun lukparan dhavi. Te ni pungwa chakpo sur chi li tang jima napa. Sipa ghanubjin chi li la te ni lirjun thardi ge tila wabi. Margu ge tsewa chirga ge shichu. Sani do li khsirchim ngintan dhuwa. Tachin hukwa namche shanak wirkasun. Zachi che yonkub kib. Thonchang tang ribjin suke. Chakhtam ge rjil roi chi se shigni. Chakko gamarchin ge khtor kik sambo ta zongi. Munt lamsum ke sapa. Hayi ke shikja ge tarchin thukpa ge na changi. Lakla ganyansam chi arantsun. Karsar gamarchin sambo. Mangun chansam ge shikdar. Tanak ge chakhsam ta tang. Kanglang thonga ge tongchang la sukwa. Chukko rukumu ge saksam dawe gadaatang danshang. Kayas jakak shenang ge khwati sukka. Shchiba ardo tang chuncha tukpabja. Oyo na huwamu artak lamu sukwa omatcha.

속도 메로터 접바 니 오라게인도 시총 포모라 포질 모질 탐치고 가자르크 남트 깔롱 치바터 덴쇼스 가자플라 괴마라 가쇼 스피에 총은 우이근 참츠 아르지압쇼니요 노스이크 라마 라스네 데브지 탐치고 골로트리와 탐치케요 졸름다 가자징게 슈크스 조테 스타와 무크무즈피 링암타 지파 가마 산의 롱섬도 니니 가남사 특슴 치스드피 땅다 타오고 노도테 헤노고 가네톤 홍섬 특슴 밀리체 흐신지 카그당 타오고 특슴 디피 샵도 응공오 퍼너거라 가자트 퍼슴지 랑카 탐치고 지기 난동거 카게서 허터롱 아크 토질은 바라 그래서 롱샨 럭든 넣고 고요나 갑디 치중에 넣선 보고 소트르게 시그자트니 다나그라 치그치게 시그자당지 응그리 쪽고란 흐슴잔우세 인지서롱아고 어들 가노는 그 치마당냠터 가자슨터 시든 거지 친구진 어든서터 흐터미 퍽건고진 퍼선더 노치가 시작은 이곳은 담지 곡선보 시리인 공오 번을 거터 마롱을 담선 용인 코르투고 담질고 냠탁비 깡은 당지비 라랑게 메프링기티 난통가 랑카테 소소 담니 초 담지 고거 니서리기 시그자제거 근창 담창 초르물리치 흐신지 도르타파니 아람바 스그르 몽오거 아르르 당지비 땅타나니 아르지치는 파라 속지 릴라 와브티 터치 녹슴지 라랑게 드파가 가마친 스토즌 적보고 멤버 가만 가랍던 바샹 메스트고 초체라 촌차고 찬사 아랍던 시바소소 투바 메바 크토만 펜바던 쪼고 크토르지 찌글런더 흐뜸치도 초질 나와가 스타장이 무과 탐지 글랭거

呀，要捉了葱娃打个木头笼，要捉娃画地道门进错呀，要走个捉洞打茶水车，要路门的捉门叫了进了呀。要给我了打个老热的呢，打马戏老了叫着劲儿呀。要那不是家里打着西东，要得是了娘给了心里了呢呀。要爱马好的打个为了。因阿拉拉爹这别记住呀，住个了的冷哎，当这个年纪的个干当机住当哎，我个年纪的个你去个当机个老冷哎，一拉打个么个和东四八乡，二爹去那个年纪的个二拉当机，是三六个当，还就别接你们，还个心疼啦。조고가 땡금지 어로치라 나와 아가 따디니 스파치니는 노칠 탐지고 판슴 속바 니야바 친보거 신지라비 화땅담브르지리 타득지 인지기트는 쇼글이 가난브르지야위 아지아양거 가장아 스슴극바 타지디 야라 르가친트 헵디나 아지암초고 이집진 노르거 아드릭 니그트피 가남주르체 헌시그남 박슴 타르크리 니모르딜그리 스케지기 크세르크 타슴그 소코 치아논바가 화드르탄 푸트숑 이거 크소트나 제체보장이 다니 잠랑 영이 장금근터 삽짓자 화질 머너자 세수 화탕 주라 가영라 니드 나탕 롱시 속바 ergilgche khwayun tat garap te jisang nyamba menu ge khsin chig pre sha bi shir arjam chu ge yebjin nur ge ya qayang ta bra qayang ta ing ge chuka chapr jin dali tiji yir kam sa chit sa gnu ge qayang gam ra qayang ji su taimong ge qayang ta na ri ma sa ma me pa chapr ta una ma hit ge khtir gu shi che Gamagayang gheteli shunmanyunuga Nzamlang sachi suwiga sisa Ndonjong gheterka wamba Jasa jizhigupa tetaglayang Layang shiasuk gheterinzita Rzongchin chubjita Rzongchil chalindipa papirkab Nzamlang gheergondun Nurchuchi gheyanyang tamchiko Tachil khchikta diwayang gheer Gheyangarik sampil ghanjika ᱡᱮᱣᱚᱨᱚ ᱥᱭᱟᱢᱟᱠ ᱥᱤᱨᱜᱩᱝᱜᱚ ᱥᱭᱟᱢᱟᱠ ᱥᱮᱪᱮᱨᱜᱩᱝ ᱟᱛᱢ ᱦᱟᱨᱫᱤᱱ ᱨᱮᱛᱟᱝ ᱥᱟᱝᱡᱤ ᱟᱨᱟᱵ ᱫᱤᱱᱪᱮ ᱟᱨᱟᱝ ᱥᱟᱜ ᱥᱩᱪᱮ ᱱᱚᱡᱠᱚ ᱡᱤᱠᱛᱱ ᱥᱱᱟ ᱠᱚᱯᱤ ᱜᱞᱟᱢᱪᱮ ᱛᱟᱢᱡᱤᱜ ᱱᱮᱥᱞᱟ ᱥᱛᱚᱱᱪᱜ ᱢᱚᱞᱤ ᱪᱷᱞᱜᱟ ᱭᱮᱪᱱ ᱧᱮᱨᱡᱟᱨᱟ ᱟᱱᱮᱪᱱ ᱥᱩᱜᱱᱤᱜ ᱥᱩᱭᱱᱟᱡᱠ ᱱᱡᱟᱢᱞᱟᱝᱜ ᱥᱟᱪᱮ ᱢᱮᱞ ᱱᱟᱢᱠᱤ ᱪᱤᱞ ᱛᱟᱢᱪᱤᱞᱜ ᱪᱤᱠᱛᱱ ᱨᱮᱱᱤ ᱡᱩᱝᱟ ᱜᱚ ᱛᱟᱝᱪᱤ ᱠᱟᱨᱟᱣ ᱛᱮᱵᱡᱤᱱ ᱛᱟ ᱥᱟᱜᱞᱟ ᱢᱟᱭ ᱱᱚᱨᱟ ᱜᱟᱨᱤ ᱥᱟᱢᱡᱤ ᱢᱟ ᱪᱮᱯᱟ ᱜᱟᱭᱟᱭᱟᱱ ᱚᱢᱡᱤ ᱜᱟ ᱧᱩᱝ ᱟᱨᱜᱟᱱ ᱥᱱᱟ ᱜᱟ ᱥᱩᱠᱩ ᱥᱟᱛᱱ ᱥᱤᱛᱱ ᱡᱤ ᱠᱟᱱᱪᱮ ᱦᱟᱭᱟᱝ ᱜᱟ ᱟᱨᱜᱤᱭᱚ ᱢᱟ ᱪᱷᱟᱝᱟ ᱢᱮᱯᱤ ᱪᱮᱪᱮ ᱥᱤᱜᱩᱨ ᱛᱟᱢᱥᱤᱱ ᱟᱨᱜᱟ ᱜᱟ ᱥᱛᱤᱜ ᱡᱤ ᱥᱤᱜᱡᱟ ᱛᱟᱣᱤ ᱜᱟᱭᱟ ᱛᱷᱟᱱ ᱜᱟ ᱥᱩᱠᱩ ᱠᱚᱯᱟ ᱥᱤᱭᱟᱱᱟᱝ ᱥᱟᱣᱤᱱ ᱪᱷᱚᱛᱞ ᱡᱩᱥᱤ ᱪᱷᱟᱢᱟ ma tsangwa me naga tartangji arjiyam chukwa yibzin nora wim chukla qalanga qibla simche tang stonkurji nyen ardinga ranga orjin kwanru norsla ra arjiyachin ghanam tisi onorjin porga morga argindegan kurga khchinkur tamchi kurgoni qayang dribra qayang chub qayang bul suku xia qayang gbi chukka jiwati ergel qastansin samni bchepatan lgnim jipiji thoni qayardan dung karshuk che chubjil
Paran dribjir panzoon bi di chinga tse. Shim chukur giwi xie nin. Xe chan kamsa basa nyunga tanga. Nzam lang mayi nyama. Shka ji yibjin nora tenil. Shka la saog se roga we kara. Wola pa ma tondinga. Tushe nawe. Ngara urjin nora saga. Shka chi gagzibji tang chenba. Shiga yi xeer gagdurji ra. Kamtuk naringa ga. ndatar zon. Qoyon ba ga ngukur ka trivu siwa ta. Choshil urjin nor la ga jawo. Arana tonchang sa tang. Ganyi sa menu ga. Shkili sasama gongo huawo huamo tang. Ga jabsla huir ma ga. Tsog nyezir ka rdin chik pa tawe chuni. Ghazabshin bari nga ni. Xiayang ga piglanda lenga.

0: 야, 리펑 도파펑 히라 쩍 도파 쩍 히톰바 종이 쳔조나 스타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쩡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레 접나바 디다타 쳇쩍 달롱나위 시당 차총먹가 가튼튼 전진만다나 찬지 공후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진잔들 하스가바 거와게 찬진 팔미 잉이인 데나 슈네 가르뜨가 진인 잔들 라신케나 잔싱 얼뜨슴바 알로와 루티자 알마 렌치 로마니아레 데나 아친냠데 크니글라지 예신예 알라르고
3: ཁྱི ཕྱད མ ཁྱི
4: ཨ་རོང་དི་ལ་མ་ཁང་སང་ཏ་ཡ་ཏང་ན་ཏ་སང་དན་ལ་ཡི་སེར་ང་ཏ་ཡ་དེ་ན་སེར་ང་དན་ཟིམ་ ཨ་རོང་དི་ལ་ཡི་སེར་ང་ཏ་ཡ་དེ་ཏན་ཏོ་ང་དན་ཏ་ཤེ་ཁང་སང་ཏ་ཡ་ཏང་ན་ཏ་སང་དན་ཟིམ་

0: 인서얼몬보영아차크르젤모고고영아마이
1: 디르고야가 영업 신경성을 참고 영아마이 이 카브갈디에 영업 쓰겠으면 질러 요고

부담 없이. 이집키 게서 키르총귀키 시르귀키 지리 초출라섬키 솔레귀토 팅접진키 하이알 이집 뉴줄리 티웨 통낭 퇴부 없이. 다완케베 칭이슈 뚜잉히 중국타 이집 년조키 뷔세 토웨권히 귀지 람치 냠주키 냠지 진지소포 뉴줄링토 귀티 게컴이피 무유좀 냠레권라 뇽르체 없이. 가지회 튕기 쿼르칸나 춘용 추제타 구주 추제 년진 추제제 인류 장외송 인신 구제제회 중크 개겐키 조치 14제회 산내티케 소페 레게 특제 콩토 추부타 추제키 봉부타 兄弟제티 고림 댐뱅아 튕기 제신회 뉴질링티 지루니 동이 시접실류 다왕아파 무수 고치티 퇴딩 당표 남창 퇴기 제고조부터 퇴딩 이피 남창 조준 최신 유시 교용해 퇴기 제고조 배치 지 퇴뉴치 가탕 업줄레게티 의샤타 아프리카 장마 서규타 로규키 아프리카 멤버 통철 니슈삼키 첨잘 캡규리토 뉴질링티 퇴통 로지라잠나 소저준부터 튜엔기 제구 속보 원소 칠동 제부지 총규 대비 피해 진보 제도 준비치 이집 공주의 사과시키 직협 숨지보 진보 모흐모티 대니 중크 뉴스에 시제 주시 하이알 이집트 강부 속티 네티카 튜엔기타 니르공 제티 피해 뉴르부 중티 사네티케 제주파 담크 티웨 마워 토바마세 이집키 솔레 수주 뉴퍼 티웨 치르진휴 하이알 이집 록체 세유 공시 직급 진리 양링핑키 모두 제발 시부인나 뉴주 링러 댄티 하이알키 이집토 심주 사비탕 수주 니르송 제체티 장서젠토 응글 종유진 이집키 여투 서도 제회 김주 록체키 뉴바 최감 침부디귀휴 하이알키 제도 티송 뉴질 주거티 셔슈도 응업중의 숨심피에 최세 하장토외호 댐병안 코르규토구입시 하이알키 대통 뉴교준중탕 세준총토동회 구역콜미티 사내티케 록저탄산피에 구체 응음지추제된티 뉴교준중치세 토슈 갸체축주신큐 뉴버상보된티 퇴계제구족친 링크키 주용용주제차사 진이슈학삼 퇴계제티 이집키 총재진지키 앙당부내 숨부바르키 내법경유시 모흐모티 나탕 포뮤킴토 하이알 주용용주제타 구주주제 년진소뉴휴 퇴세티타 이집히 소외굼시탄 퇴부마세 뉴버티외제화탕 소더티외탈수치시주유시 뉴질링티 이집키 솔레진보르탕 신대민어 살롱용회 디그보 개진식토 교류진 뉴질링 년진퇴기 주브진키 레미탕포 사이티 녜링퀴티 제당팅토 준보통충시주샤 다질링퀴토 사내티키 레미책동라잠유바탕 정유젠토 두르세 가체굽주라잠심부티 폭섬댐피 이집에 주노철 정이키 진탕 문구스집에 구급준유시 콩키 녜칠레 주제탕 토담뉴버 댐병앙 토르침부마세 용법강 뒤직토발휴 중크 켈레탕 냠토 살롱중활 나랑 뽀뽀침부기기 두지주샤 그롱님지주제 튕기주브리키 랑세침호 무흐무티 아이맨키 디카 롭조니댄탕 까지 레레준치 메게키 진탕 문구용토 중크 켈레키 문튼키 랑세탕 장축비 토담지단제티 이집키 솔레피켈러 도쇼 레기소 퓨휴제주유시 이집 니로장표 년체레군키 살구이퍼 아이그마티 무흐무티 테린키 젠틀리에 나란러 싱구이 챔프티프총 솔레마조 남창케진티 이중키 수준레시 캡군키 냠레 닌신서도조호 강리증기도 내티니 니에마조티 콤브레리시 모용의 진진키 퇴인키 뉴쇼소 지달교우탕 라제부교룡의교탕 레슈키 구급 서준 지달치부통총 내 이중 냠내티 나스니 총둔탕 마조 코너머 인팔 수준레리탕 라제비리소기 캡공소 캡유파